0: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1: 네네.
0: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1: 기름 제거. 여기 다
0: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기름 이렇게 빼고
0: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1: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네네.
0: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1: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와.
0: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2: 와, 신기하다.
0: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2: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0: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양지입니다.
2: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0: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1: 그거 맞아요. 날로 생으로도
0: 생 걸로.
1: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 아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0: 아, 한우 불고기.
2: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0: 황금 보리 소주라고 해서.
2: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0: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1: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0: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1: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0: 황금 보리소주.
1: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0: 네,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1: 아, 진짜?
2: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3: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2: 저는 타르타르,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4: 아, 불고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2: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4: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2: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소중한 거예요.
4: 네네.
2: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4: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2: 앞다리.
4: 예, 여기 보시면은
2: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4: 아, 예.
2: 너무 좋아요.
4: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사장님.

0: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1: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1: It's a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0: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1: 병안에.
0: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아, 진짜?
0: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1: 8개.
0: 8개.
1: 8개.
0: 이걸로 나란히
1: 진짜 완벽하게
0: 수리하면 수리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1: 진짜 신기해요.
0: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1: 바로 이렇게 쭉
0: 네, 이렇게 쭉
1: 이제 내려가면. 시작, 여행 시작. 네, 네, 네. 예.
0: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자, 오케이.
0: 네.
1: 이거 네 개.
0: 4병씩. 하시고, 또 네 개를 집어서.
1: 네 개. 자, 세 개. 그리고,
0: 네,
1: 세 개.
0: 한 개 더.
1: 하나. 오케이.
0: 그리고,
1: 자, 이제 이걸로
0: 나란히.
1: 오케이.
0: 네.
1: 자, 눌렀어요.
0: 수입.
1: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0: 나란히.
1: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뽑는 거.
0: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1: 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0: 네.
1: 너무
0: 그리고 너무 이제 신기해요.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1: 박스 안에
0: 네,
1: 포장하고, 그 다음에 전국 이렇게 보내는
0: 세계로,
1: 거예요.
0: 세계로.
1: 아, 예, 해외에서도?
0: 네, 그럼요.
1: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0: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100%로 내린 소주예요.
1: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1: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주는 거예요.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0: 저희 한국보리주와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1: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0: 네.
1: 이거 고기 날로,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0: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0: 궁합이에요.
1: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있을 거예요, 여기?
0: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우리 가, 네, 우리 가봅시다. 아. Oh my God,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tartar and 불고기. A nice menu sequence. Starte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불고기.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geum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geum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pae. I will do medium small dice. Pae, Done. Now, can it?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1: Sajanim!
0: He's gone.맛있어요.
2: 네.
0: 근데 우리 같이
2: 한참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네. 확인해야
2: 네.
0: 되죠.
2: 그렇죠.
0: 오늘 우리 목표.
2: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쌀

0: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네.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살짝 이 새콤한 맛이 그 저는 느껴질 네. 수 있어서 네.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우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1: 맞아요. 입안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0: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ed the beauty of Hongs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Bye, bye bye.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2: Korean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잘 보인다.
1: 막혀 있는데. 어 저기 그 꽃게 팔던 거기 아닌가? 와 저기 보이네.
2: 나는 예 무가더다.
1: 예.
2: 아 근데 진짜 나 오늘 소름 돋는 게 예. 어제 밤부터 비가 왔잖아.
1: 예.
2: 1950년 9월 15일.
1: 네.
2: 인천 상륙 작전 때도 날씨가 이랬어요. 우리가 인천을 세 번째 오지만
1: 예.
2: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노포를 찾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인천 노포 상륙 작전.
1: 오.
3: 와. 칼칼하면 작아요.
4: 저는 인천에서 1982년도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6년 됐어요.
5: 여기는 84년도.
6: 저희 어머니가 1961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2: 와, 진짜 맛있다.
1: 와. 미쳤다.
2: 야, 이거 진짜 맛있다.
7: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2: 투자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해장국.
1: 아, 해장국, 국밥.
2: 근데 뭐뭐 해장국. 무슨 해장국일까요?
1: 해장국이니까 뭐... 뭐뭐 해장국? 뭘까?
2: 제일 흔한 거, 땡땡 해장국.
1: 북어?
2: 북어!
1: 맞췄어요, 바로?
2: 아니. 네가 뭐 한 번에 맞추는 거 봤나? 우리가 안동에서 먹었었어. 안동에서 내가 갔던 집이고
1: 갈비 먹었잖아 안동에서.
2: 야, 안동 갈비.
1: 갈비 해장국?
2: 저 두 번째 배랑 색깔이 비슷해.
1: 빨간색? 빨간색 배요?
2: 이렇게 멍청한 병사들과 무슨 상륙 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해장국? 해장국 뭐 있어? 북어 있고 양평 해장국 알지?
1: 네 알죠 알죠.
2: 그냥 뭐 들어가?
1: 선지.
2: 정답.
1: 아, 선제장구?
2: 선제장구.
1: 선제, 별로 잘 못 드시잖아요.
2: 별로 싫어합니다.
1: 아, 괜찮을까요?
2: 그 선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는 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1: 어, 안동을 기억하시네요?
2: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
1: 여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2: 여기요?
1: 여기요.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2: 인천.
1: 여기.
2: 인천.
1: 말해.
2: 아, 그 여기야?
1: 말해.
2: 아, 그 여기야? 아, 여기가 그 광규형한테 전화한 데구나.
8: 여보세요.
9: 말해다오.
2: 말해다오. 말해다오.
1: 기억이 좀 나시나요?
2: 야, 어두워서 그래.
1: 아유, 다 네?
2: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썼어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썼어도. 넌 모를 만한 노래인데.
1: 뭐죠, 또?
2: 인천 하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자가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아?
1: 전혀.
2: 쪼미에 나왔어.
1: 네?
2: 서영춘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
1: 알죠, 알죠.
2: 원로가 계십니다.
1: 네네.
2: 대한민국 최초의 랩일걸?
1: 아, 진짜요?
2: 그럼.
1: 아.
2: 그래서 오늘은 모든 노포에 들어갈 때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먹보러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1: 오늘 거절 다 당할 것 같은데요?
2: 아니야, 그 좋아하실 거야. 노포니까.
1: 쫄쫄쫄 된다.
2: 아,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이럴 거야.
1: 아, 진짜요?
2: 노포니까.
1: 네.
2: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한번 섭외 한번 네, 나눠보도록
1: 하겠습니다.
2: 갑시다.
1: 네. 가시죠. 비 오는 날 노포가 딱 죽이죠.
2: 자, 제가 선지해장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1: 그건 맞죠.
2: 두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퍽퍽합니다. 그런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다.
1: 선지해장국은 진짜 그렇죠. 특히 좀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2: 나고.
1: 꼼꼼하고 좀 이러니까. 저는 선지해장국 마지막 먹은 게 전현무객에서 먹은 것 같은데.
2: 안동?
1: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2: 좋은 거 먹었네. 거긴 좋아.
1: 네.
2: 그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웠어.
1: 시작부터 선지 국밥 너무 좋죠.
2: 이런 날씨에
1: 어.
2: 딱이지. 자, 이 집은
1: 45년 됐습니다. 아, 동네 분위기부터 여기는 그냥 높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2: 동네야.
1: 집 앞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2: 그리고 요 빌라들도 봐라.
1: 그러니까.
2: 정말 빌라도 높습니다.
1: 그러니까 대학교 때 자취하는 그런 느낌이다.
2: 이런 데 이제 우유 넣는 통도 있어야 되는데.
1: 진짜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여기인가요, 설마?
2: 정답!
1: 여기인가요, 설마?
2: 정답!

0: 간판만 바꿨지 느낌은 진짜 높으네요.
1: 아 어디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네.
0: 네?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1: 여기네.
0: 입구가 무슨 유럽인데요? 벨베르데 궁전인데 오스트리아에?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전현무입니다.
2: 어쩐지 내가 지금 아무거나 멘붕이라고
3: 생각. 아 왜 비 오는데 밖에 나와 계세요?
2: 아니 손님 차 좀 대라고 좀.
0: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2: 아 알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잘 알지.
1: 저희 둘 먹는 거 좀 찍어도 될까요?
2: 네 들어가죠.
1: 아 감사합니다. 저희 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0: 노래 한 곡 제가 또.
1: 인천 앞바다에 선지국이 떠서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붐바라 붐바 붐바바. 뭐 뭔지 아시죠?
2: 예.
1: 예.
0: 아시는
1: 소한 반응이네요.
0: 잠깐, 예. 그냥 잘 붙여서 해주시는 거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가.
2: 우리는 여기 농사를 다도 취직어 있는 데서 저다가 뭐 고추며 뭐 야채 한 70%를 다 수거해줬어요.
1: 아니 해장국집인데 고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2: 여기는 김치석도 다 담가서 하지.
1: 오. 근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7월 31일 방송인데? 그 시청자분들 한 달 뒤에 와야겠네. 어우 장독.
0: 와, 아니 선지국집 안 같아요. 무슨 고급 한정식집 같아.
1: 대박이다. 이게 다 재산이야.
0: 그니까.
1: 누가 안 훔쳐가나 이거?

0: 사장님. 아유, 바쁘시다. 주문. 바쁘셔,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난 살다 살다 선지 부침전을 또 처음 보네.
1: 에?
0: 선지로 전을 만들잖아.
1: 선지 부침전?
0: 선지전.
1: 선지전? 밥 먹어볼까요?
0: 먹어봐야지.
1: 상상이 안 된다.
0: 우와!
2: 이렇게 상에 우리 같이 나가 바쁜
0: 김치 직접 보면. 담그신 거죠?
2: 네네. 그리고 농사 진 거예요, 이것도.
1: 어?
2: 농사 짓는 거.
0: 농사 짓는 거예요?
1: 우 농사 지어서 한 거예요?
2: 네. 네, 여기는.
0: 아, 이거구나.
1: 이게 네. 뭐야?
0: 고추 수확.
2: 고추.
1: 아.
2: 요거는 이제 고추 따서 절임.
1: 와.
0: 이것 때문에 8월 한 달을 쉬시는 거예요?
2: 네네.
0: 진짜 맛있겠다. 아우.

0: 전설에 재배한.
1: 와. 와, 진짜 맛있다.
0: 짜기만 하면 못 먹을 텐데 달짝지근 함도 있어. 그 고추 향도 있고.
1: 안 맵네요? 김치맛, 김치맛 같다.
0: 고춧가루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선제장국 먹을 때 이게 아주 킥이라는 거지. 선지랑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이 끝내준다는 거지.
1: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실 게 이해가 되는 게 알이 좀 큰 거 같고.
0: 그치? 어우, 맛있다.
1: 씹는 맛이 확실히 알찬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고추가.
0: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안 파나?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6년 차 선지국 운영을 전문점으로 하는 73살 김순자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그냥 정성이고, 첫째는 좋은 재료. 저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재밌어요. 이 왜냐면은 자라는 모습도 재밌지만 신선한 거를 우리 손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8월 말 한 달은 쉬면서 1년 쓸 고추 준비, 수확 준비해요. 1년 절이면은 소금에다가 삭힌다 그래요. 삭혀서 저장고에다가 넣어요. 봄 되면은. 저장고에다 놓고 꺼내다가 이제 묻히는 거죠.

0: 손님들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고추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2: 홧김치도 너무 맛있어. 이 양념장을 잘 아신다, 진짜.
1: 조리 명인 맞다.
2: 국밥이랑 먹으면 너무 죽이겠다.
1: 와. 진짜 반찬이 100점 만점이야.
2: 그니까.
1: 요. 그지?
2: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드디어.
1: 선지 부침전. 우와! 우와!
2: 우와, 뭐야?
1: 우와!
2: 비주얼은 그냥 전이랑.
1: 그래서 씻어 먹구나. 예. 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 냄새.
1: 응, 전 냄새. 고소한 냄새.
2: 와, 맛있는 전이네. 선지향 하나도 안 나.
0: 진짜 잘한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2: 아,
0: 맛있다. 아,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 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에요.
1: 촉촉하고 밑간을 잘하셔서 되게 감칠맛 있는 전이에요.
2: 선지전이라는 네이밍에 겁먹지 마세요. 전혀 향 안 나. 그리고 진짜 겉바속촉. 그냥 겉바속촉.
0: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그런 거야?
1: 너무 맛있다.
0: 비 오니까 더 맛있네.

선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로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부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전 진짜 맛있어. 아우.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늦게 할 것 같으면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1: 와, 전 진짜 맛있다.
0: 2026년 먹은 전 중 1등.
1: 전이 너무 맛있어. 중독성 있다.
0: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2: 아, 이거 귀한 집이다.
0: 아,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소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1: 또 화날 것 같은데?
0: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1: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0: 아우. 저건 과연 우리 걸까?
1: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0: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3: 괜찮으세요?
0: 안 팔아요?
3: 안 팔아요.
1: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3: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1: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0: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 있고 이거보다는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돼.
1: 우와. 우와,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0: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이냐.
1: 된다. 우와.
0: 우와. 약간 도토리묵 같아. 하도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1: 아, 선지가 이렇구나.
0: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지.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1: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전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아예. 그러니까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0: 뻑뻑한 거 너무
1: 수준 진짜 그냥.
0: 수준이야.
3: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불로. 선지 삶는 거는 한 세트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고기 삶는 시간은 3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포인트는 장이죠.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손님 입맛을 사로잡는 거겠죠.

0: 진짜 메밀묵인자로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 넣어 하신 것 같아.
0: 어, 자르락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시는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만 난 이 안에 있는 우거지가 정말 킥인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잖아요.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음씹음 고소해요.
0: 밥 싹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2: 국밥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1: 고소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내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쭉 들어가고.
2: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다.
1: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잖아요. 아.
2: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1: 이렇게만 팔면 선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긴 체감이 확 돼요.
1: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0: 이야, 대박이다.
1: 진짜 1등이네.
3: 선지는 나의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오래오래만 하세요 하고 나 눈물 나올라 그래.

0: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고추 수확과 농산물 수확 단계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되면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먹 친구
2: 맞추시겠어?
3: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2: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힌트.
3: 도둑이야. 도둑이요?
2: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네.
1: 뭔 도둑이죠?
3: 밥도둑.
2: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에요.
3: 끝.
1: 네?
3: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1: 누군데? 나오신다고?
2: 누군데?
3: 연정훈 씨?
2: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3: 그거 유명하잖아, 대한민국으로.
2: 뭘로?
3: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2: 아, 한가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이다?
3: 아, 그 도둑 아니에요?
2: 그 도둑 봐,
3: 그럼.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에요? B 오니까 B?
2: 가자.
4: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How's your night? 이제 본격적으로 근양님의 음악을 네. 우리 크런처들에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음악은 근양의 너의 밤은 어때? How's your night? 입니다.

0: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Well, I think I really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because he did explain before singing this for us that it resembles himself, his personality, how he likes peace, he doesn't like conflict. 이 노래를 통해서 그냥님을 살짝 엿본 느낌?
1: 네, 뭔가 이 노래를 들은 주변 친구들도 네. 약간 그냥 너 같다 노래가
0: 그쵸?
1: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0: 가사도 너무 좋고요.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해요. 네. 각자의 뭐 아픔이 있을 테니까 요 구간이 전 되게 좋았는데 네. 우리 크런처들도 뜨거운 반응

0: It's only the morning, but I want to just sleep listening to this song. 아직 우리 여기 오전 시간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그냥 자고 싶네요. So for your fans, this song is probably the first lullaby or the perfect lullaby. But when you can't sleep at night,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우리 팬들에게는 이 노래가 최고의 자장가인데 정작 그냥님 본인이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뒤척일 때는 보통 어떤 음악을 찾아 들으세요?
1: 저게 노래를 들으면서 잠드는 편은 사실 아니긴 한데요.
0: 아, so he's not really the type to listen to music and go to sleep.
1: 근데 제가 노래를 듣다가 잠들어 본 적이 네.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 노래 그 이제 앨범 모니터 하면서 제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잠든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0: So he thought about when like he fell asleep while listening to music, but it was often when he was monitoring himself that he fell asleep. You know, his songs from his albums that he would fall asleep. Well, I wonder if you don't listen to your songs. I mean, you don't listen to songs when you fall asleep. But why did you? I guess come up with the song that with this very song then. 그럼 본인은 정작 음악 들으면서 잠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잘 때 음악 듣는 네.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곡은 듣고 자요는 왜 어떻게 내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1: 뭔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진 않지만 네네. 저는 이제 잠 잘 자라고 얘기해 주는 그 말이 네. 되게 엄청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뭔가 잠에 대한 그리고 좋은 잠을 뭔가 바라는 그런 노래를 써보고 싶었어요.
0: 아, okay. So just thinks telling people or someone you love, oh, sleep well, good night, is a very big expression of love. So he wanted to write something about that, which is why he wrote this very song, Listen and Sleep, or 듣고 자요. And I guess that is why it became a perfect lullaby for many of his fans, right? All right, moving on then. I think one reason your songs feel so comforting is also because of your beautiful voice. So when you're recording, are you the type to do a few relaxed takes and call it a day, or do you keep going until you're really satisfied with the recording? 그냥님의 노래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물론 가사도 있고 멜로디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들리는 목소리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리허설 듣고도 아, 너무 감미롭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혹시 녹음할 때 편안하게 몇 번 부르고 끝내는 편이신지 아니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트라이 하시는 편이신지
1: 저는 약간 강박처럼 네.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 트라이 하는 편이라서 아, 네.

0: E is saying, I could listen to this on repeat all afternoon. 오후 내내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Bunny7354 is saying, there's such a beautiful kindness in this song. 오, 너무 아름다운 친절함. 미 묻어 있다 이 노래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Oh, I agree with all of that. 다 너무 동의하네요, 저도.
1: 너무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he's saying thank you, but we will continue with our conversation and listen to more of his songs then. So we just heard If It's Love live, but I wonder what made you choose it as your lead single of this new album then? 앞서 이제 라이브로 지금 들려 주신 네. 이 사랑은 꼭 If It's Love를 새 앨범 타이틀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1: 사실 저는 이런 발라드스러운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아무래도 저의 이런 발라드 노래하는 것들을 기다려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싶어서 가장 타이틀곡으로 좀 내세우고 싶었고.
0: So he personally really likes these ballad songs, and he thought that many of his fans were looking forward to his new ballad songs through this album, which is why he wanted to pick it as the lead single of his new album.
1: 그리고 이번 미니 앨범에 이제 가장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게 진솔함인데, 어떤 그 진솔함을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말보다는 전해지는 어떤 마음 네. 이런 것들과도 가장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타이틀곡으로 골랐습니다.
0: 역시 철학가 뮤지션 맞는 것 같아요. Alright, so I think he definitely is a philosopher musician. Anyhow, he said he wanted to express honesty, the theme of honesty, through his new mini album. And like this song, he said he wanted to express how love is not just expressed through words, but through that heart, right? And he thought that very well expresses the honesty he wanted to deliver through the album. Okay, we have Pyeol O2 Han asking, what's the one lyric from this song, If It's Love, you cherish or thought about the most? 우리 별공이 한님께서 사랑은 꼭에서 가장 아끼거나 고민 많았던 가사 한 줄을 꼽는다면?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고민이 많았던 후렴구 첫 문장이 네.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네. 사랑을 담아 바라와 주어요 이런 가사거든요.
0: 네네.
1: 근데 뭔가 더 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다른 네. 가사가 없을까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딱 그거네요. 말보다는 마음을 네. 담은 곡의 핵심 맞아요. 가사인 것 같은데 네. So he picked this one line. So he said, instead of saying love through like common words, just look at me with some warm loving gaze is what he said. And that is one of the lyrics of the song that he just sang, and he thought a lot about how better to express it, but he couldn't really think of any other alternative. But he would pick that as the verse that he thought cherishes and thought a lot about in more depth. All right, well, you've been singing about love since the early days of your career. Has your idea of love changed at all over the years then?
2: 근양님이 데뷔 초반에 얘기했던 사랑과 지금 얘기하는 사랑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한?
1: 뭔가 데뷔 초 때는 이제 제가 20살 이제 20대 초반 때였어서 그런지 네. 좀 달달하고 어떤 사랑의 좀 긍정적인 면만 약간 노래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진지한 부분들도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So when he just debuted in his early days, in his early 20s, he did sing about love, but he focused more on like the sweet, loving, the beautiful sides of love and romantic relationships. But now that he's a little older, he's looking at the deeper, more profound side of love and relationships as well. All right. Well, since it's a song about love, now, this question caught my eye as well. Yun Young asks, what's your ideal type?
2: 아무래도 사랑에 관한 노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여쭤볼게요. 윤영님께서 이상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1: 네.

0: 사실 이제 뭐 지금 저를 만나봐서 아시겠지만
1: 네네.
0: 제가 이렇게 감정의 폭이 이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좀 네,
1: 잔잔하시고
0: 잔잔하게
1: 편안하.
0: 흘러가는
1: 네네.
0: 편인데요.
1: 네.
0: 그래서 저를 좀 되게 잘 웃겨주시는 분이 항상 네,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1: Wow. So if you know him and if you a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m talk, Crunchers, you could feel that he's a very calm sort of person, right? His emotions don't move or like go up and down like a roller coaster. He's usually very calm. So he always found people who make him laugh attractive. So his ideal type would be funny people. Then I guess. 네. 아, 네. 웃겨줄 수 있는 사람들. 네, 좋습니다. All right. Well, creating and releasing an album or even a single song can be quite exhausting, though, although you enjoy it and you do it as a job. Despite all that, what are the moments that make you think, I'm so glad I chose this career path to make music? 이렇게 앨범 한 장, 그리고 또곡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이 창작의 고통이 정말 클것 같거든요. 지치기도 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노래하길 참 잘했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순간은 언젠가요?
0: 공연할 때 이게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 공연할 때 객석에 계신 분들의 눈빛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마주할 때 뭔가 엄청 맑으시거든요. 그런 눈빛을 보면 제가 진짜 가수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1: So he feels it the most when he's on stage performing. If he looks at his fans, his audiences, their eyes, this just seem very pure and very innocent when they're looking at him, listening to his music. And that's when he's able to really feel for himself, you know, to his skin, that he is being loved as a musician. And that's when he thinks, you know what? I made a great choice in making music and becoming a musician. All right. Well,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Eunyoung 4725 saying, I love all the new songs. When can we expect your next concert? 다음으로 은영 4725님께서 이번 노래들 다 너무 좋은데 다음 공연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0: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 없는데
1: 네.
0: 그래도 이제 머지않아 뭐 최대한 빠르게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네, 공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So he doesn't have a set date yet for his next concert with his newly released songs, but he is thinking of holding one perhaps at the end of this year or early next year is what he said. So do look forward to that. And one last question for you. It's already the last question, but 10 years, 20 years from now, what kind of artist do you hope to be remembered as?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네,
1: 아쉽게도.
0: 벌써.
1: 그니까요.
0: 네.
1: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어떤 가수로서 사람들 곁에 남아있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0: 뭔가 이게 가수가 생각해봤을 때
1: 네.
0: 좀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언제든 좀 힘들 때라든지 내가
1: 네.
0: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딱 떠오를 수 있는 아, 이 사람 노래 들어야겠다.
1: 네.
0: 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1: So just wants to become a musician who is not forgotten by the audiences. And people will think, you know what? I just wants to listen to just song. 아, 그냥 노래 듣고 싶다. 이런
0: 네.
1: 날들이 많은 그런 뮤지션이 됐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So that is the type of musician that he wants to become. Well, I don't want to let him go, bu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이제 아쉽게도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0: 네.
1: 오늘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with us?
0: 이렇게 또 이른 시간에
1: 네.
0: 뭔가 라이브 할 일이 흔치 않지만 그래도
1: 그죠.
0: 이렇게 노래 직접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1: 네.
0: 또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1: 아유.
0: 너무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1: 이른 시간에도 두 곡이나 이렇게 감미롭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so he enjoyed it a lot. He doesn't usually sing live this early. It's just before 12 p.m. here in Korea. But he did enjoy it a lot and he felt really comfortable to be here on our show.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Do enjoy one more of his song. This is 축가 Wedding Song featuring 원필 of Day 6 by Just 그냥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1: 네. Keep crunching.

외국인들이 이 한글에 두 가지 흥미로 갑니다. 하나 역사적 맥락. 만든 임금이 이름이 지금도 명확하고 왜 만들었는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온 선언자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한글이 반포된 지 58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해가 겹친 해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김슬웅입니다.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 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당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쌤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당이 한국 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당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라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당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운당께서 훈민정음을 펴내고 나서 19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를 이제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아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이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그 비판,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엄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게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의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음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 되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에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울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타에 이제 훈민정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디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세종대께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000개, 7,000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적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격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씬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A global geopark. What does Jeju's underwater landscape look like? Our first destination in this marine geopark is Pomsom Island. Surrounded by vertical columnal joints, Pomsom Island boasts naturally carved grand sea caves. The production team enters the Nostril Cave Point, located on the northern side of the island. The path into the cave feels like swimming through a massive canyon beneath the sea. Over a long time, the tides and waves have sculpted this beautiful scenery.
1: Yes, Pomsom의 콧구멍 포인트는 해수면 위쪽의 웅장한 주상절 형태가 그대로 바닷속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수심은 대략 10m 이내로 초보 다이버도 동굴 다이빙을 경험하기에 알맞는 곳인데 양옆으로 동굴 안쪽까지 이어진 주상절리 지형을 따라 이동하면 계곡 위를 날아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0: There are no seaweed or corals along the cliffs, but the special vibe of the dramatic formations are more than pleasing to the eye.
1: 네, 범석 콧구멍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조르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절벽을 끼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동굴과 달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안반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든지 흰동가리 둥지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이나 연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A diver swimming past coral, blooming across the rocky seabed is a sight of beauty. Around Pomsom Island lies another thriving ecosystem.

0: 잘 보인다.
1: 막혀 있는데. 어 저기 그 꽃게 팔던 거기 아닌가? 와 저기 보이네.
2: 나는 예 무과도다.
1: 예.
2: 아 근데 진짜 나 오늘 소름 돋는 게 예. 어제 밤부터 비가 왔잖아.
1: 예.
2: 1950년 9월 15일.
1: 네.
2: 인천 상륙 작전 때도 날씨가 이랬어요. 우리가 인천을 세 번째 오지만
1: 예.
2: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노포를 찾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인천 노포 상륙 작전.
1: 오.
3: 와. 칼칼하면 작아요.
4: 저는 인천에서 1982년도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6년 됐어요.
5: 여기는 84년도.
6: 저희 어머니가 1961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1: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7: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투자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가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해장국.
1: 아, 해장국, 국밥.
2: 근데 뭐뭐 해장국. 무슨 해장국일까요?
1: 해장국이니까 뭐... 뭐뭐 해장국? 뭘까?
2: 제일 흔한 거, 땡땡 해장국.
1: 북어?
2: 북어!
1: 맞췄어요, 바로?
2: 아니. 네가 뭐 한 번에 맞추는 거 봤나? 우리가 안동에서 먹었었어. 안동에서 내가 갔던 집이고
1: 갈비 먹었잖아 안동에서.
2: 야, 안동 갈비.
1: 갈비 해장국?
2: 저 두 번째 배랑 색깔이 비슷해.
1: 빨간색? 빨간색 배요?
2: 이렇게 멍청한 병사들과 무슨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해장국? 해장국 뭐 있어? 북어 있고 양평 해장국 알지?
1: 네 알죠 알죠.
2: 그냥 뭐 들어가?
1: 선지.
2: 정답.
1: 아, 선제장국.
2: 선제장국.
1: 선제 별로 잘 못 드시잖아요.
2: 별로 싫어합니다.
1: 아, 괜찮을까요?
2: 그 선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는 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1: 어, 안동을 기억하시네요?
2: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
1: 여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2: 여기요?
1: 여기요.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2: 인천.
1: 여기.
2: 말해. 아, 그 여기야?
1: 말해.
2: 아, 그 여기야? 아, 여기가 그 광규형한테 전화한 데구나.
8: 여보세요.
9: 말해다오. 말해다오. 말해다오.
1: 기억이 좀 나시나요?
2: 야, 어두워서 그래. 아유,
1: 답답해. 네?
2: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썼어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썼어도. 넌 모를 만한 노래인데.
1: 뭐죠 또?
2: 인천 하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자가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아?
1: 전혀.
2: 쪼미에 나왔어.
1: 네?
2: 서영춘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
1: 알죠 알죠.
2: 원로가 계십니다.
1: 네네.
2: 대한민국 최초의 랩일걸?
1: 아 진짜요?
2: 그럼.
1: 아.
2: 그래서 오늘은 모든 노포에 들어갈 때 그 노래 부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먹보러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1: 오늘 거절 다 당할 것 같은데요?
2: 아니야, 그 좋아하실 거야. 노포니까.
1: 쫄쫄쫄한다.
2: 아,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이럴 거야.
1: 아, 진짜요?
2: 노포니까.
1: 네.
2: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한번 섭외 한번 나눠보도록
1: 하겠습니다.
2: 네. 갑시다.
1: 가시죠. 비 오는 날 노포가 딱 죽이죠.
2: 자, 제가 선지해장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1: 그건 맞죠.
2: 두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퍽퍽 합니다. 그런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다.
1: 선지해장국은 진짜 그렇죠. 특히 좀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2: 나고.
1: 꼼꼼하고 좀 이러니까. 전 선지해장국 마지막 먹은 게 전현무객에서 먹은 것 같은데.
2: 안동?
1: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2: 좋은 거 먹었네. 거긴 좋아.
1: 네.
2: 그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웠어.
1: 시작부터 선지국밥 너무 좋죠.
2: 이런 날씨에
1: 어.
2: 딱이지. 자, 이 집은 45년 됐습니다.
1: 아, 동네 분위기부터 여기는 그냥 높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2: 동네야.
1: 집 앞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2: 그리고 요 빌라들도 봐라.
1: 그러니까
2: 정말 빌라도 높습니다.
1: 그러니까 대학교 때 자취하는 그런 느낌이다.
2: 이런 데 이제 우유 넣는 통도 있어야 되는데.
1: 진짜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여기인가요, 설마?
2: 정답!
1: 여기인가요, 설마?
2: 정답!

0: 간판만 바꿨지 느낌은 진짜 높으네요.
1: 아 어디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네.
0: 네?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1: 여기네.
0: 입구가 무슨 유럽인데요? 벨베르데 궁전인데 우스트리아에?
1: 어 안녕하세요. 어,
0: 안녕하세요.
1: 전현무입니다.
2: 어쩐지 내가 지금 아무나 멤버이라고.
3: 아 왜 비 오는데 밖에 나와 계세요?
2: 아니 손님 차 좀 대라고 좀.
0: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2: 아유
1: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줄 먹는 거 좀 찍어도 될까요?
2: 네 들어가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0: 네. 노래 한 곡 제가 또
1: 이 전앞바다에 선지국이 떠서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붐바라 붐바 붐바바 뭐 뭔지 아시죠?
2: 네.
1: 예.
0: 아시는
1: 소소한 반응이네요.
0: 잠깐, 예. 그냥 착 쳐서 해주시는 거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 어머니 이거 뭐예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가.
2: 우리는 여기 농사를 가도 취직이 있는 데서 저다가 뭐 고추며 뭐 야채 한 70%를 다 수거해줬어요.
1: 아니 해장국집인데 고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2: 여기는 김치석도 다 담가서 하지.
1: 오. 근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7월 31일 방송인데? 그 시청자분들 한 달 뒤에 와야겠네. 어우 장독.
0: 와, 아니 선지국집 안 같아요. 무슨 고급 한정식집 같아.
1: 대박이다. 이게 다 재산이야.
0: 그니까.
1: 누가 안 훔쳐가나 이거?

0: 사장님. 아유, 바쁘시. 주문. 바쁘셔,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난 살다 살다 선지 부침전을 또 처음 보네.
1: 에?
0: 선지로 전을 만들잖아.
1: 선지 부침전?
0: 선지전.
1: 선지전? 밥 먹어볼까요?
0: 먹어봐야지.
1: 상상이 안 된다.
0: 어? 우와!
2: 이렇게 상에 우리 같이 나가 바쁜
0: 김치
2: 집이다.
0: 직접 담그신 거죠?
2: 네네. 그리고 농사 진 거예요, 이것도.
1: 어? 이건
2: 농사 짓는 거.
0: 농사 짓는 거예요?
1: 농사 지어서 한 거예요?
2: 네. 네, 여기는
0: 아, 이거구나! 이거 뭐야? 고추 수화.
2: 고추. 아. 요거는 이제 풋고추 따서 절임.
0: 와. 이것 때문에 8월 한 달을 쉬시는 거예요?
2: 네네.
0: 진짜 맛있겠다. 아우.

0: 전설에 재배한.
1: 아,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짜기만은 못 먹을 텐데 잘짝지근함도 있어. 그 고추 향도 있고.
2: 안 맵네요. 김치맛, 김치맛 같다.
1: 고춧가루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지해장국 먹을 때 이게 아주 킥이라는 거지. 선지랑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이 끝내준다는 거지.
2: 아니,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실 게 이해가 되는 게 알이 좀 큰 것 같고.
1: 그치? 어우, 맛있다.
2: 씹는 맛이 확실히 알찬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고추가.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안 파나?
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6년 차 선지국 운영을 전문점으로 하는 73살 김순자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그냥 정성이고, 첫째는 좋은 재료. 저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재밌어요. 이 왜냐하면은 자라는 모습도 재밌지만 신선한 거를 우리 손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8월 말 한 달은 쉬면서 1년 쓸 고추 준비, 수확 준비해요. 1년 절이면은 소금에다가 삭힌다 그래요. 삭혀서 그러니까 저장고에다가 넣어요. 봄 되면은. 저장고에다 놓고 꺼내다가 이제 묻히는 거죠.

0: 손님들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고추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2: 호박김치도 너무 맛있어. 이 양념장을 잘 아신다, 진짜.
1: 조리 명인 맞다.
2: 국밥이랑 먹으면 너무 죽이겠다.
1: 와. 진짜 반찬이 100점 만점이야.
2: 그니까.
1: 요. 그지?
2: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드디어.
1: 선지 부침전. 우와! 우와!
2: 우와, 뭐야.
1: 우와!
2: 비주얼은 그냥 전이랑.
3: 전.
1: 그래서 씻어 먹구나. 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냄새.
1: 응, 전냄새. 고소한 냄새.
2: 와, 맛있는 전이네. 선지향 하나도 안 나.
0: 진짜 잘하는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아,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 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에요.
1: 촉촉하고 밑간을 잘하셔서 되게 감칠맛 있는 전이에요. 선지전이라는 네이밍에 겁먹지 마세요. 전혀 향 안 나요. 그리고 진짜 겉바속촉. 그냥 겉바속촉.
0: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그런 거야?
1: 너무 맛있다.
0: 비 오니까 더 맛있네.

선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로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부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전 진짜 맛있어. 아우.
1: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늦게 하고 가서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2: 와, 전 진짜 맛있다.
1: 2026년 먹은 전 중 1등.
3: 전이 너무,
1: 너무 맛있어.
3: 독성있다.
1: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3: 아, 귀한 집이다.
1: 야,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소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3: 또 화날 것 같은데?
1: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3: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1: 아우. 저건 과연 우리 걸까?
3: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1: 어,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4: 괜찮으세요?
1: 잘 팔아요?
4: 안 팔아요.
3: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4: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3: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1: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있고 이거보다는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3: 우와. 우와,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1: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인가.
3: 기대된다.

0: 약간 도토리묵 같아. 하도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1: 아, 선지가 이렇구나.
0: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지.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1: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0: 그러니까
1: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0: 뻑뻑한 거 너무 싫거든.
1: 근데 이거는 메밀묵 수준 진짜 그냥.
0: 수준이야.
2: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물로. 선지 삶는 거는 한세트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고기 삶는 시간은 3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포인트는 장이죠.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손님 입맛을 사로잡는 거겠죠.

0: 진짜 메밀무긴 잘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 하신 것 같아.
0: 자르락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신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게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네.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지만 난 이 안에 있는 우거지가 정말 큰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나네.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음씹을수록 고소해요.
0: 밥 싹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2: 국밥이라고 아.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1: 소소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얘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쓱 들어가고.
0: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다.
1: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0: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1: 이렇게만 팔면 선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여긴 아니야. 체감이 확 돼요.
1: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0: 이야, 대박이다.
1: 진짜 1등이네.
3: 선지는 나의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오래오래만 하세요 하고 나 눈물 나올라 그래.

0: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고추 수확과 농산물 수확 단계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되면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먹친구
2: 맞추시겠어?
3: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2: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힌트.
3: 도둑이야. 도둑이요?
2: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네. 뭔 도둑이죠?
3: 밥도둑.
2: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에요. 끝.
3: 네?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2: 누군데?
3: 오, 나오신다고?
2: 누군데?
3: 연정훈 씨?
2: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3: 그거 유명하잖아, 대한민국으로.
2: 뭘로?
3: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2: 아, 한가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이다?
3: 아, 그 도둑 아니에요?
2: 그 도둑 봐,
3: 그럼.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에요? B 오니까 B?
2: 가자.
4: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이너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2: 제목이 참 강렬하다. 목소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3: 그것이 상상이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우리 둘 뿐이라는 거죠.

0: Today,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is Gil. It's an animation based on author Ku Byung-mo's steady seller Agami. It tells the story of Kun, a boy who survives drowning to death by developing gills, and the story of the people in his life. It is a work that has been invited to numer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Director An Jae-hoon directed the work by adding imaginative elements to the original story. Actors Jung Hae-in, Lee Chung-ha, Kang Han-eul, Yoo Jae-myung, and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participated in the voice acting,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아가 정신 차려봐.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6: 잘 생각해.
7: 다 나 때문이야.
8: 날 죽이고 싶진 않아.
9: 가라고.
0: Let's watch Gil together. It's the deep of night.
10: 안 돼.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0: Haeryu accidentally falls into the river. Just as she reaches the brink of death, from afar, a man swims closer.
10: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이구나.
0: In her hazy state, she knows strange wounds on the man's neck. He lays her down on dry ground. Then he leaves.
10: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8: 내 편의대로 해서 미안하지만 건너편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Not moving towards dry land, but into the water.
8: 나는 괜찮아요.
0: Are those scales on his back? And just like that, Hun, the merman, vanishes from Haeryu's view. That brief encounter remains seared in Haeryu's mind.
1: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0: She tries to track him down. Just as she's about to give up, she receives a message from Kang-ha.
11: 비공개로 돌리시기 전에 우연치 않게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1: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0: 건촉이 이상하네.
1: 강아, I'm drowning.
0: 어쩌지?
2: 자꾸 물가로 가서 하나 꺼내줬더니 저러고 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0: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몰라. 어디 알 수 없는 비밀기관에 끌려가 산채로 실험대에 오를걸? 아, 그러니까 그냥 뒤질라고 환장했나? 진짜 물고기 아니야?
3: Thanks to that change, Kun survived. But he ends up half human, half fish, and is forced to keep his existence hidden. As time passes, both Kang-ha and Kun grow into young men.
4: 야, 그만하고 빨리 나와!
3: Kang-ha still grumbles, but he looks after Kun. They live a quiet life.
5: 어느새 녀석은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채로 좁은 세계에 가둬뒀었죠.
3: But one day, a figure appears to shatter the tranquility.
6: 아, 영아.
3: It is Kang-ha's mother.
7: 아버지, 애는?
6: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냐?
3: 인형, who abandoned young Kang-ha and went off on her own. She sees Go-on.
7: 애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3: And as a mom, she's so out of touch that she almost confuses him for Kang-ha.
6: 보면 모르냐?
8: 누구 왔어?
3: Longing for a glorious past, In-young lives in a denial of her reality that she thinks leaves her nothing but scars.
8: 나가면 안 돼요!
9: 모두가 날 기다린단 말이야.
8: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9: 네가 잘 망쳤어.
3: Because of her, Hoon and Kang-ha's lives are thrown into turmoil.
8: 그만 쳐 울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6: 다 나 때문이야.
3: How will they deal with the way things change? A dazzling story of survival and salvation. It is the animation Gil.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the voice actor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 original novel, a work where beauty and sorrow coexist, director An Jae-hoon changed the setting to Europe.
10: 이야기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돼 있어서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구경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을 조금 옮겨옮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3: The cast is impressive. An chose actor Jung Hae-in for Kun as the voice that would best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10: 고병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혜인 배우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3: Actor Kang Han을 acts the voice of Kang-ha, Gon's friends and part of his new family who deals with mixed feelings.
11: 강하라는 친구가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3: For veteran actor Yoo Jae-myung, this was his first voice acting role. This is how he came to join the project.
12: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Inyoung, the character who triggers the events that lead Kwon to leave home and venture out into the world, is portrayed by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1: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유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곳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0: 생각이 들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1: A blend of deep meaning from literary roots, the fantasy of animation and subtle acting. It is the animation movie Kill. The character from Kill that captured the attention of Kay's story.
2: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1: A child who grew gills to survive a deadly situation.
3: 고는 저로선 들어본 적 없는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1: The mutant Kun, who is most himself in the water, but so lonely. Actor Jung Hae-in lent his voice to Kun. Modulating vocal pitch and breath, he is said to convey deep, rich emotion in each line of dialogue.
4: 콘을 연기할 때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말과 말 사이에 남아있는 말 끝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1: Witness a heart-wrenching coming-of-age story shared by Jung Hae-in. A meeting of K-literature and K-animation. This is the animation movie, Kill.

0: He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1: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 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2: 저희 혜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활어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2: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활어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햇섭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습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2: 저희 혜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활어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0: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 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2: 저희 혜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신충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신충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출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1: 저희 혜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심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재현님, 제 운명의 친구.
1: 마무리 셰프님.
0: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지난번 진짜 재밌었고, 오늘 많이 많이 기대돼요.
1: 저는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폭력적인 비주얼인데 무슨 맛이지? 오늘도 또 어떤 멋진 음식들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헤이푸드 소개하기 전에 투데이 넘버부터 맞춰야겠죠? 달러?
2: 달러?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해?
1: 6,400만? 가늠이 안 잡히는데?
2: 아, 비디님, 항상 이런 물음표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개. 저도 궁금해요.
1: 같이 공개, 이거. 짠. 엥? 고추장.
2: 역시 장이다.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셰프님들이 네. 장에 미쳐졌어요. 특히 고추장.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오늘따 전답.
1: 와, 자랑스럽다 뭔가.
2: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 촬영하러
1: 네,
2: 왔어요.
1: 봤어요.
2: 네,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사전 촬영했어요. 제작진들이 제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 문 네. 열어서 큰 고추장 한 통 안에 있었어요. 전 그 통 이렇게 열어서 바로 손가락.
1: 아, 그냥 이렇게 찍어서.
2: 손가락으로 이거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 인상이 너무 이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1: 아, 기내식에 네. 고추장을 주세요.
2: 치약 같은.
1: 맞아.
2: 미니 치약 맞아요. 비슷한 튜브 있어요. 빵 이렇게 갈라서 네. 버터
1: 바르고
2: 고추장 이렇게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파브리 스타일 샌드위치 한번 해보세요.
1: 해볼게요. 셰프님한테는 이 고추장이 안 매우신 거죠?
2: 어, 이거 안 매워요. 동그란 매운 맛이에요. 입안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스윗, 솔트, 스파이시. S.
3: 트리플 S.
2: 예! 트리플 S 인 것처럼 중독이 돼요. 아,
1: 트리플 S.
2: 자, 먹자.
1: 고추장 요리.
2: 오! 온다.
1: 아, 제육볶음.
2: 특히 이런 거.
1: 엥, 저 따라하세요.
2: 소 두 마리 인 것 같다.
1: 소 두 마리. 네.
2: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이런 쌈으로 먹는 방법, 손으로 먹는 거. 아, 저한테 너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 먹어봅시다.
1: 좋아요. 예. 처음에 상추, 고기 하나, 밥 적당히, 쌈장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마늘은 구워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패스, 고추 매워 패스. 이렇게만 해요.
2: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두 입으로 no 불법이에요. 무조건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먹어야 돼.
1: 집밥 먹는 거 같다.
2: 저는 이렇게. 자, 저는 고기 두 개, 밥 적당히, 그리고 쌈장 많이
1: 짜요.
2: no 짜지 않아. 생마늘이랑 문제 없어. 어, 근데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1: 괜찮아요. 네,
2: 근데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걸릴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청양고추. Very, very big.
1: 오.
2: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먹었어요.
1: 예쁜님. 근데 이 고추장 제육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2: 특히 제육볶음이랑 밥 너무 꿀조합.
1: 꿀조합. 실패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한식이다.
2: 이거 찐.
1: 찐.
2: 찐. 퍼펙트. 완벽해요. 다음 거 필요 없어.
1: 밥이랑 먹어도 맛있죠. 해외에 있는데 그 쌈밥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아, 양배추. 아. 양배추 살짝 데쳐서 그런 거 채워서 먹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 무조건 맞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추예요.
3: 어? 뭐죠?
1: 뭐죠?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2: 오 예스.
1: 어 비빔국수.
2: 비빔국수. 어. 근데 잠깐만 그 이거 쏘면.
1: 어 무슨? 에이?
2: 그 메밀명도 아니. 어?
1: 어, 좀 이거 뭐야? 특이해 보이는데.
2: 이거 스파게티 같아요?
1: 무슨 면이에요?
2: 이게 무슨 면이에요, 피디님?
1: 엔젤헤어면. 처음 들어봐요. 엔젤헤어면이라는 건.
2: 엔젤헤어면 그 카펠리니? 이탈리아 말로 카펠리니라고 불려요. 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고추장, 엔젤 에어 아니면 진짜 얇은 스파게티로
1: 이렇게
2: 전통적인 한식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핑계대지만.
1: 맞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 엔젤 헤어면 처음 먹어요.
2: 이것도 이렇게. 어. 아, 새콤달콤. 그렇지. 고추장이랑 식초 그것도 골조합이에요.
1: 어, 이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2: 식감이 살아 있어요.
1: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 퍼질 것 같다 뭔가.
2: 안 퍼져요? 이탈리안 스타일 파스타 특징은 알덴테 식감. 이로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런 식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완전히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1: 아까 먹었던 제육볶음처럼 고기랑 비빔국수를 또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좀 꿀 조합이지 않을까?
2: 맞아요. 외국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헤이 바베큐 겸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식당에서 확실히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맛있다.
2: 맛있죠? 고추장의 키워드, 밸런스.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맛,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매운맛, 한식의 밸런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네. 이번에 고추장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 요거. 네.
2: 짜자잔.
1: 오, 일단은 고추장 여기 있고요.
2: 네. 샐러리.
1: 크래커, 빵.
2: 빵?
1: 이거는.
2: 해. 맞춰보세요.
3: 네, 그러면.
1: 뭐지? 두부 향?
2: 두부보다 이거 더 고소해요. 콩으로 만드는 거.
1: 비지?
2: 찝찝찝찝찝. 병아리?
1: 병아리 콩.
2: 병아리 콩.
1: 간 거?
2: 에. 허무스.
1: 호머스? 호머스?
2: 레바논, 터키 지역에서 온 전통적인 요리예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하고 흔해요. 호머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1: 네.
2: 끽 필요해요.
1: 고추장?
2: 예, 우리 고추장. 고추장은 항상 끽이죠.
1: 이건 좀 궁금하다.
2: 같이 섞어서.
1: 아,
2: 이렇게 원래 고추장 추가하고 진짜 살아날 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1: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2: 저거 먹어봐 주세요.
1: 오이랑 먹어.
2: 오이, 아, 좋아하는 오이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샐러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샐러리 되게 좋아해요.
1: 띠앙. 맛있다.
2: 다행이다.
1: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대박이다.
2: 아, 다행이다.
1: 그냥 고추장 우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이 추가된 느낌?
2: 더 크리미하고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1: 진짜 맛있다. 충격.
2: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1: 그냥 건강하게 맛있다.
2: 만약에 혼밥.

0: 파티 한다면 이거 제공한다면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일반 호모스 아니에요? 왜? 빅 들어가 있어서
1: 고추장
0: 우리 고추장
1: 예, 우리 고추장
0: 우리, 예, 우리 고추장
1: 아니 빵이랑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 맛 난다.
0: 아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발라서
0: 재료 중에 그 레몬즙도 있어. 산미 되게
1: 어떤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죠. 이번에 오케이.
1: 너무 오케이.
0: 지난번 회복했어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케이.
1: 잊었어요. 그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0: 아, 다행이다. 부담이 남았어요.
1: 오늘 너무 완벽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0: 다행이다. 맛있어요.
1: 최고.
2: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디저트로 준비했어요.
0: 고추장이랑 관련된 디저트?
1: 고추장이 어떻게 디저트가 되죠?
0: 어? 에? 에? 이거 유명한 한국에서 진짜예요?
1: 진짜예요? 진짜예요?
3: 진짜 유명한.
1: 진짜 이게 유행이에요? 진짜 누가 그렇게 뭐?
0: 제가 했던 것보다 이거 더 이상하죠? 에?
1: 비슷해요. 에? 그거 지금 거의
0: 비슷해요. 너. 아, 재현. 우리 해봐야 되죠.
1: 그쵸. 두 개니까 둘 다. 무섭다.
0: 장의적인 셰프 입장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1: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0: 많이?
1: 그쵸, 한 말고 많이.
0: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1: 네.
0: 많이 찍었네.
1: 셰프님 이런 식으로 조금 찍으시면
0: 오케이. 자.
1: 네. Cheers.
0: 잠깐만.
1: 이게 왜 괜찮지?
0: 네. 아, 진짜 괜찮아요.
1: 괜찮아요. 생각보다.
0: 생각보다 괜찮아요.
1: 왜지? 내가 잘못됐나?
0: 완전 단짠단짠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 이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아니에요.
1: 이거는 별미다. 은근히
0: 맛있어요. 아.
1: 고추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고추장은 진짜 만능이다. 그래서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0: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1: 네.
0: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최소시예요. 한국인들이 다 고추장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1: 고추장!
0: 고추장!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결혼하셨다고요?
2: 네. 진짜요? 네.
3: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4: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네.
1: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어떤 거 찍으면 좋을까요?
4: 저는 수지.
3: 수지!
4: 네, 수지 스타일로.
1: 수지 스타일.
3: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진님?
1: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로 가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3: 그럼 너무 기대돼요.
1: 뭔가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4: 네, 맞아요.
1: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3: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살짝 발라놓고.
3: 수진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제가 이제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3: 수진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4: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3: 그 그룹 때부터? 한 몇 년 된 거? 7년?
1: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3: 10년?
1: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3: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라니.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3: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3: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0: 바르면은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1: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나요?
0: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1: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0: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1: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아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0: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1: 오늘은 피카소.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0: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1: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0: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맞네요.
0: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1: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Okay, are you ready?
2: Yes.
1: 짜잔!
2: 와우.
1: 마음에 드세요?
2: My skin looks so clean.
1: 완전 클린걸이에요.
0: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1: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0: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1: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0: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1: 채도가 낮은
0: 이게 약간 힘이 없는
1: 색깔?
0: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1: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0: 한 가닥을 올려볼까?
1: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
0: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1: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0: 맞아.
2: 저거 무서워요.
1: 신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요.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1: 뭔가 진짜 수지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0: 수지님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1: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0: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1: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1: 한올 이렇게.
0: 그쵸.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1: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2: 해봤어요.
0: 뭐예요?
2: 저는 ISFJ.
1: 아니었구나. 네.
0: 우리 엄마인데? ISFJ.
1: ISFJ?
0: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1: 저도 좋아해요, 저도.
0: 약간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1: 있어요. 저 ESFJ.
0: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1: 근데.
0: 저 그렇게.
1: 근데 여기 있으니까.
0: 맞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
1: 우리나라.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0: 맞아요.
1: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2: 아니에요. 이거도 K뷰티.
1: K뷰티.
0: K뷰티 중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1: 이 친구는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1: 블러셔는
0: 약간 좀 또?
1: 미지근한 거 같아요.
0: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1: 크림 블러셔.
0: 그쵸, 그쵸.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1: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0: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1: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개 버려. 다섯 개 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을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2: 이거 시작한 지 92분.
1: 92분이 됐어?
2: 어,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실러. 다섯 번. 5단계째.
1: 5단계째.
2: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하실래요? 짜잔. 너무 예쁘죠?
3: I look so different.
1: 좋아요.
2: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1: 맞아, 아주.
2: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3: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2: 근데 너무
3: But it looks really good. Thank you.
2: 네, 너무 예뻐요.
1: 다행이다.
3: 마음에 아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입고 하시네. 이건 완전
1: 이게
2: 공주.
1: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짜잔.
2: 따단.
1: 나예요. 나예요.
2: 어때요?
1: 너무 예뻐요.
2: 완전 공주예요.
1: 와, 진짜 너무 잘 골랐다. 대박.
2: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3: He's gonna be surprised.
2: 진짜?
3: For sure.
2: 그러니까 이렇게?
3: 예. Yeah.
2: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너무 멋있어!
2: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4: 살짝 긴장되네.
2: 긴장.
1: 긴장.
2: 결혼식이에요, 지금 완전.
1: 신랑 입장.

0: 둘이 너무 닮으셨어.
1: 크시바.
2: 크시바?
3: 예뻐요.
1: 아, 예뻐요.
0: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4: 네. 너무 흐뭇해.
1: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우실 것 같은 느낌 살짝 들고.
2: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0: 나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2: 네? 시작, 시작. 잠깐만요.
0: 간다, 간다.
2: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좀 진짜 잘 찍고 싶어.
0: 안 되냐?
2: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0: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이걸로 찍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0: 오, 너무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사랑해.
5: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0: 아, 네, 한우.
1: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눠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 왜 특별해요?
0: 야,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1: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0: 네. 네. 어?
2: 들어가십니다.
1: 여기?
2: 네.
1: 들어와도 돼요?
0: 네. 오.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이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1: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0: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1: 네.
0: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1: 기름 제거. 아,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0: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기름 이렇게 빼고.
0: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1: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0: 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1: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와.

0: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 소주라고 해서.
0: 이 소주?
1: 보리 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 소주라고.
0: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네,
1: 황금 보리 소주.
0: 황금 보리 소주.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1: 네, 1층에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2: 아, 불고기? 아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2: 결 반대로 썰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썰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2: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2: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네,
2: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등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보겠습니다.
2: 아, 예.
0: 너무너무 좋아요.
2: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사장님. 계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여기 황금보리 양조장 맞으시죠?
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3: 네,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0: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3: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0: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네. It's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3: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0: 병안에?
3: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진짜?
3: 네.
0: 오,
3: 이렇게 8개예요.
0: 8개.
3: 8개. 이걸로 나란히
0: 진짜 완벽하게
3: 주입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0: 진짜 신기해요.
3: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0: 바로 이렇게 쭉.
3: 네, 이렇게 쭉
0: 이제 시작, 여행 시작. 예.
3: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자, 오케이.
3: 네.
0: 이거
3: 4병씩. 하시고 또 4개를 집어서.
0: 4개, 자, 3개. 그리고 3개.
3: 한 개 더.
0: 하나, 오케이.
3: 그리고
0: 자, 이제 이걸로
3: 나란히.
0: 오케이.
3: 네.
0: 잘 눌렀어요.
3: 수입.
0: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3: 나란히.
0: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뽑는 거.
3: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0: 와.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3: 네. 그리고
0: 너무
3: 이제
0: 신기해요.
3: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0: 박스 안에
3: 네,
0: 포장하고 그 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3: 세계로,
0: 거예요.
3: 세계로.
0: 아, 예, 해외에서도?
3: 네, 그럼요.
0: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3: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100%로 내린 소주예요.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3: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 주는 거예요.
3: 네,
0: 맞아요.
3: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0: 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한국물이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네. 이거 고기 난로, 그 네.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1: 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는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익은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우리 가, 네, 우리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eum 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eum 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bae. I will do medium small dice. Bae, done. Now, canning.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1: Sajanim!
0: She's gone. Maestro, 네. 근데 우리 같이
2: 한참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네. 확인해야
2: 네.
0: 되죠.
2: 그렇죠.
0: 오늘 우리 목표
2: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0: 살짝
1: 이 새콤한 맛이 저는 느껴질 수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우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입안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 the beauty of Hongse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Bye, bye bye. See you next time. Bye bye.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벽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씬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안녕하세요.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전통춤이라고 하면 어떤 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긴 수건을 들고 추는 살풀이나 혹은 하얀 고깔을 쓰고 춤을 추는 승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첫 무대에서는 전통춤의 몸짓을 기반으로 만든 창작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동준의 모던 굿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이동준 씨는 전통춤을 토대로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춤과 미디어아트의 만남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 춤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동적인 움직임과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동준의 모던 굿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 이동준 씨라고 하면 그 댄싱.
1: 네, 댄싱 라인 진짜 네.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무대였을 것 같은데 그때도 부채 무대를 해서 별명이 부채도사가 되더라고요.
1: 네, 제가 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 부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무용수가 부채도사? 조금 의아했는데 그래도 도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별명으로 불러주는 거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정말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것 같고 같이 춤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혹은 처음 뵙는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1: 댄싱 라인 그 한국무용은 이제 제가 나간 이유가 그 무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쫄바지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고 천만 날린다고 이렇게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이게 9년 전이라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셨지만 9년 전에 그런 걸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한국무용도 남성스럽게 좀 춤출 수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 나갔습니다.
0: 보통 한국무용하고 하면 생각나는 그 예쁘고 곱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을 많이 벗어나는 춤이셔서 그래서 아마 더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 그걸 네. 조금 네, 생각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0: 추구하시는 것도 있고요.
1: 네네.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통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개성 있는 무대들을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한국무용하고 비주얼 아트가 함께하는 공연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름이 푸닥거리였죠.
1: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푸닥거리 잘 알고 계시네요.
0: 예, 예.
1: 네, 푸닥거리는 저희가 2021년 이제 한국무용 재전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게 원래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서 치유의 목적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술가의 치유를 해줄 수 있나. 그래서 접근 자체를 제주 칠머리당 영등꽃을 모티브로 치유의 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미디어하고 구음 건무가 어우러지는 미디 건무 라는 작품이 있었고 거기서 미디어 아트를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1: 네, 제가 여러모로 이제 한국무용을 좀 아름답게 포장 하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미디어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그 미디 건무라는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0: 네.
1: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미디어 쪽으로 또 감독으로 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0: 그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명인이었다면 요새는 그렇게 한 분야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를 다 많이 해야 또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새 또 MZ세대들 그렇게 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제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이나 네. 주변 분들한테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거양득 하나를 해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예전부터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좀 무대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재미있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몇 개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뭐 하시는 거죠? 원래 한국무용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1: 네, 한국무용, 네. 뭐 창작무용,
0: 네.
1: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뭐 기획,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촬영, 그리고 또 이게 끝나면 하는 편집,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있는데 네. 유튜브 댄서스 잡이라고 저희가 장난으로 500개의 직업을 가진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직업을 다양하게 해서 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 댄서스 잡이 그 무용수들의 어떤 삶을 담은 영상이라고 들었는데 그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1: 네, 그러고 있습니다. 댄서스 잡. 네. 그래서 무용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잡 직업처럼 안 보이고 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 혹은 네. 대중들에게 좀 노출하고자 제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정말 특이한 일까지 하십니다. 아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모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무용을 시작하셨나요?
1: 네, 저는 모델 라인 46기 이제 수련을 하면서
0: 정식 기수가 있으신?
1: 네, 기수가 있습니다.
0: 정통파시군요.
1: 네, 네. 그래서 런웨이를 걷다가 네. 이런 조명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꼭 이 길만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기를 찾던 중 저희 친누나가 이제 한국무용을 하고 계셔서 이건 진짜 그때 당시엔 되게 독특한 특기였거든요. 남자가 한국무용 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춤을 배우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영감을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연습실에서 춤을 추는데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아, 이 말없이 운변적인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서
0: 한번 딱 해보고 바로 그러셨어요?
1: 네, 와. 무용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을 시작을 했는데 네. 받던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무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모델로도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1: 네, 감사합니다.
0: 경기 도립무용단에도 입단하셨는데 입단하자마자 이제 주요 배역을 맡으시고 또 세계 삼원색을 모티브로 한 공연도 선보이시고 이렇게 뭔가 그전에는 잘 보기 힘들었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는 어떤 걸 계획하십니까?
1: 일단 말씀하셨던 경기도립무용단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주역을 하면서 그때 되게 두려움도 많았고 근데 그때 배웠던 춤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췄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기반으로 전통 춤을 수련하면서 미디어 아트 쪽으로 조금 전향을 하면서 한국무용을 대중화시키는데 되게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발빠르게 트렌드에 따라가서 움직이는 것보다 전통 춤의 그런 수련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관객들에게 조금씩 미디어와 결합된 그런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보여줄 무대는 한량무라고요?
1: 네, 한량본색이라는 작품입니다.
0: 한량본색. 예. 아, 한량무를 바탕으로 만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한량무 그 홀춤의 한량무를 네. 겹춤의 춤으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춤보다도 한량무를 기반으로 두 남자가 절벽 아래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 절벽 아래 서 있는 모습만 그 형상만 가지고 이 작품을 안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보실 때 두 남자의 묘한 감정을 좀 움직임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홀춤이 아니라 겹춤으로 만나는 한량무, 한량본색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0: The altitude here is 4,000 meters. It's hard to breathe in the air. While the land is closer to the sky due to its elevation, it's a barren desert. Before they can survey their surrounding, because there is less oxygen to breathe, people need to be checked for any signs of altitude sickness. They're on their way to a destination. Water gushes out from the underground. The white foam comes out with it. It appears to be a salt flat on a high altitude desert. The blue tinted water seems to hold something rare. This is a lithium mining operation that provides raw materials for batteries. The artificial lake is fed by underground water and needs to be checked regularly, mostly because there is lithium in the water.
1: 저 나오는 물은 저희 지하 관정에서 뽑아올린 염수가 되겠고요. 한 개 관정당 하루에 24시간 동안 1,000입방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관정이 나오기 때문에 요 폰드에 하루에 5,000입방 정도가 지금 염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여기서 끝까지 이제 4km입니다. 4km이고 폭은 300m 정도 돼서 한 개 스트링이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40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저기 4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160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 농도의 한 3, 4배 정도 고농축된 염수기 때문에 이 폰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1mm씩 소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 바닥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우리 한국의 염전처럼 소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2: 그럼 이거를 먹어도?
1: 여기 이제 모래바람 때문에 흙이 많아서 드시기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그럼 일반 소금이랑 이 소금이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소금 사이에 염수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이 폰드 같은 경우는 0.85 정도 되는 0.85리터, 그람 퍼 리터 정도에 되는 그 리튬이 들어있는 거죠.
0: So this artificial lake was made by pumping salt water deep underground. This salt lake has higher salinity levels than ocean water, and there's lithium in it. Using the sun to evaporate the water over 4 months, the lithium is slowly extracted. The water goes through several stages of extraction, using 7 reservoirs to mine the lithium. However, it's not ready to be used to make batteries yet. To remove impurities in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hat will only leave pure lithium, a chemical process is used. And it starts with converting lithium into lithium phosphate.
1: 지하에서 뽑아오는 염수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기타 등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장에서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제거된 염수에 인산을 집어넣어서 인산 리튬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0: After removing impurities from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o obtain lithium, it is then converted into lithium phosphate using chemicals. Before it can be used to make batteries, it still needs a few more necessary steps. The lithium phosphate obtained after being treated with chemicals undergoes a second chemical process to acquire lithium hydroxide, which is an even more pure state. Now it's a raw material suitable for making batteries. Lithium hydroxide is the key raw material that goes into lithium batteries. Due to increasing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interest in lithium has skyrocketed.
3: 특히 여기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칠레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분들 들어와서 염모나 뭐 광산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4: Et je préside Cyclope, qui est un institut de recherche sur les marchés mondiaux de matières premières et de commodités au sens large, c'est-à-dire non seulement la matière première, mais souvent aussi les produits de première transformation.
0: This professor is a specialist in commodity markets and also consults for the World Bank.
4: Dans la production de batteries. Et c'est une des raisons pour laquelle, lorsque on a commencé à voir le début du développemen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donc le début de l'industrie des batteries, on a assisté à une flambée des prix du lithium, puisque c'était une utilisation nouvelle, et donc il n'y avait pas à l'époque les capacités de production suffisantes, qui est excédentaire, avec des prix qui, en 3 ans, ont perdu à peu près 80% de leur valeur, dans lequel on aura besoin de lithium. Bien, à ce moment-là, il est manifeste que l'on risque d'aller à un horizon d'une dizaine d'années sur un marché qui serait à ce moment-là déficitaire et donc avec d'assez fortes tensions sur les prix.
0: As Professor Xiaomeng predicted, the market price of lithium experienced wild swings, mostly due to market forces and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Regardless of the high price of lithium, EV produc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that has spurred higher production of lithium batteries, which signals that a lot more lithium is needed. Will lithium be the goose that lays golden eggs? This is Politics of Lithium, which delves into the lithium problem in South America.
5: La idea de fiebre del oro en relación al litio, yo entiendo que es exagerada y falta de realismo. Porque hace creer que en el litio está fundamentalmente la riqueza. Y en este caso, la riqueza no está en el litio particularmente. La riqueza está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realizar baterías y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generar productos terminados como un auto eléctrico.
0: Now let's take a look at the key technology used to make batteries.
6: 어렸을 때는 과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뭔가 손에 잡히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화학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화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화학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 많은 교수님들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환경 문제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그 이후로는 아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소 일렉트로라이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는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hemical industry makes up a large portion of Korea's economy. At the forefront of his field, Professor Jong-woo Lim is a chemist who is carrying out advanced research on lithium batteries.
7: 이 방은요, 지금 그 수분을 극도로 낮춘 방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내부에 정말로 많은 이제 부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 리튬 배터리에 입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리튬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거를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0: Lithium is used as a cathode material for the battery. This material has brought innovation to energy storage. But how does the battery work?
6: 배터리는 이제 기본 4대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요. 양극에는 수많은 양극재라고 말하는 그런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음극에도 마찬가지로 흑연이라고 말하는 음극재가 입자들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걔네들을

0: 깔아놓은 전극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라는 것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튬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리튬은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흑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극에 있는 들어와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서 바로 전류로 흘러서 우리의 전기차와 뭐 핸드폰, 뭐 드론 등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Although lithium-ion batteries are very efficient, they also come with fire hazards that has caused concern.
0: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께서 포비아를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이 나더라도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불로써 전파되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공학자들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 The biggest challenge to chemists today is developing a clean and safe energy source for sustainable growth. 바이클은 an excellent mode of transportation and fun to ride. This simple tool benefits the planet's environment. Since it's human powered, there is no fuel cost. One of the longest pursuits of civilization is the search for cheap and clean energy. Not too long ago, locomotives were burning coal to move trains across railroads. The fuel source was coal. Then oil began replacing coal. This ushered in the automobile era that could transport 4 passengers, but it cost much more than a train fare. Oil prices rose as automobiles took over the roads, and global events have a big impact on the price of oil. Over time, fossil fuels like oil were blamed for causing global warming. That is when we collectively began searching for an energy source that would keep our planet safe. Scientists are turning their attention to space in the pursuit of clean energy.
2: 드디어 1.8m 망원경이 있는 돔까지 왔습니다.
3: 아, 이게 그 4층짜리 건물인가요?
2: 자, 1.8m 망원경 앞에 왔습니다.
4: 와, 규모가 꽤 크네요.
2: 네,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용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별의 일생에서 초기 단계와 마지막 단계, 양 끝단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전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약 한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After the Big Bang, hydrogen was the first element to emerge. Approximately 75% of the universe is made of hydrogen. Our own sun is mostly a burning ball of hydrogen.
2: 우주 초기에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헬륨이 일정 부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되었는데 주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것들이 주가 되는 원소가 됩니다.
1: While hydrogen is the most abundant element in the universe, it is rare to find hydrogen in its pure state on Earth. Not only because hydrogen is a very light element, but because it readily reacts with other elements. Before hydrogen even comes in contact with Earth, it will be pulled towards other stars or planets. On Earth, hydrogen combines with oxygen to turn into water. When pure hydrogen molecules do appear, they escape into space.

0: 안녕하세요. 우리 솔리 pure hydrogen is being used as an energy source. This hydrogen-powered bus is one example. As global warming reaches a critical point, people are tak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ility seriously. Hence, even the industrial sector is looking at hydroge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1: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지금 뭐 충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 네, 현재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1: 아,
2: 네.
3: 그럼 지금 여기 그 관이 여기 통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2: 아, 수소 그 탱크는
1: 네.
2: 이 그 버스 경우에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1: 아, 저 위에 달려 있고.
2: 네. 네. 위에 탱크가 5개 들어 있습니다.
1: 5개. 그러면 네. 한 총 양은 얼마나 충전이 되나요?
2: 아, 6.3kg짜리 5개 들어 있어서 총 33kg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1: 네. 네.
0: Although hydrogen fuel is not widely available, its potential to combat global warming, which is caused by carbon dioxide emissions, is high as its only byproduct is water. Unlike a gas station, this hydrogen charging station holds a hydrogen storage tank. How is this hydrogen, which is abundant in space but rare on Earth, produced? I visited a hydrogen production plant. This facility produces and stores hydrogen for charging stations.
1: 네.
4: 여기는 간략하게 네. 생산된 수소가 아. 모여드는 큰 뱃셀입니다.
1: 네.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증류를 해서 예, 넘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0: Pure hydrogen is produced here through electrolysis that splits water. The chemical formula of water is H2O. This means it is made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Then an electrical current is used to split the water molecule into hydrogen and oxygen. This will produce pure hydrogen. Because hydrogen fuel can, in effect,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t is labeled green hydrogen. But making this green hydrogen requires energy, or to be more exact, electricity. The electricity is obtained from wind farms. Wind turbines that harness the power of the wind.
5: This 기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전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A technician will inspect this wind turbine. He climbs the stairs to reach a height of 100 meters. He now has access to the wind turbine's control room.
5: 이 파트가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모터는 이제 전기를 받아서 회전 에너지를 내는 거고 이거는 회전 에너지를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4.3MW의 기종인데 4.3MW 하루 풀 출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1MW당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 이게 다 1,000만 원?
5: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This single turbine generates a daily revenue of $26,700, but it needs a particular element to work. Not only is this element hard to mine, but it's also difficult to refine. It's a rare earth element. This is the same generator that we saw on the turbine. Inside this machine, there are powerful magnets made from rare earth minerals.
7: 희토르 자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주 재료는 네오디늄, 그다음에 등소,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0: 그다음에 철,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토류 자석 중에 가장 강한 자석이면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By using neodymium, it's possible to make powerful and lightweight magnets.
0: 이쪽에서 봤을 때 11자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이 모듈 자체가 우리가 뭐 코어 모듈, 자석 모듈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체 이 발전기 한 대에 120개가 있고 요 모듈 하나당 자석은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1: Not only are rare earth elements key materials in the energy sector, but they are also in high demand in the tech sector.
2: 시트 중에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오디늄일까요?
0: 네, 제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네오디늄이고요.
2: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나요? 네오디늄.
0: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세계 시장에 그 판매되고 있는 건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1: To extract hydrogen through electrolysis, electricity is required, and that was supplied by a wind turbine. But the generator inside it needs a rare earth element. To generate clean energy in its truest form, it takes a multitude of processes. Is there a way to obtain such energy more efficiently and with fewer steps?

0: 잘 보인다.
1: 막혀 있는데. 어 저기 그 꽃게 팔던 거기 아닌가? 와 저기가 보이네.
0: 나는 예 무가더다.
1: 예.
0: 아 근데 진짜 나 오늘 소름 돋는 게 예. 어제 밤부터 비가 왔잖아.
1: 예.
0: 1950년 9월 15일.
1: 네.
0: 인천 상륙 작전 때도 날씨가 이랬어요. 우리가 인천을 세 번째 오지만
1: 예.
0: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노포를 찾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인천 노포 상륙 작전.
1: 오.
2: 와. 칼칼하면 작아요.
3: 저는 인천에서 1982년도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6년 됐어요.
4: 여기는 84년도.
5: 저희 어머니가 1961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1: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6: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휴가 안 해야 될 것 같아.
0: 우리가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해장국.
1: 아, 해장국, 국밥.
0: 해장국. 무슨 해장국일까요?
1: 해장국이니까 뭐... 뭐뭐 해장국? 뭘까?
0: 제일 흔한 거, 땡땡 해장국.
1: 북어?
0: 북어!
1: 맞췄어요, 바로?
0: 아니. 네가 뭐 한 번에 맞추는 거 봤나? 우리가 안동에서 먹었었어. 안동에서 내가 갔던 집이고
1: 갈비 먹었잖아 안동에서.
0: 야, 안동 갈비.
1: 갈비 해장국?
0: 저 두 번째 배랑 색깔이 비슷해.
1: 빨간색? 빨간색 배요?
0: 이렇게 멍청한 병사들과 무슨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거야?

0: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해장국? 해장국 뭐뭐 있어? 북어 있고 양평 해장국 알지?
1: 네 알죠 알죠.
0: 그러면 뭐 들어가?
1: 선지.
0: 정답.
1: 아 선지 해장국?
0: 선지 해장국.
1: 선지 별로 잘 못 드시잖아요.
0: 별로 싫어합니다.
1: 어 괜찮을까요?
0: 그 선지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는 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1: 어 안동을 기억하시네요?
0: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
1: 여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0: 여기요?
1: 여기요.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0: 인천.
1: 여기.
0: 인천.
2: 말해.
3: 아, 아그 여기야?
0: 말해.
3: 아, 그 여기야? 아, 여기가 그 광규형한테 전화한대구나.
4: 여보세요.
0: 말해다오.
4: 말해다오. 말해다오.
1: 여기 좀 나시나요?
3: 야, 어두워서 그래.
0: 아유, 다 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쓰러져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쓰러져도 넌 모를 만한 노래인데.
1: 뭐죠 또?
0: 인천 하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아?
1: 전혀
0: 쪼미 나왔어.
1: 네?
0: 서영춘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
1: 알죠, 알죠.
0: 원로가 계십니다.
1: 네네.
0: 대한민국 최초의 랩일 걸?
1: 아 진짜요?
0: 그럼. 아. 그래서 오늘은 모든 노포에 들어갈 때 그 노래 부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먹보러 갔다서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1: 오늘 거절 다 당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그 좋아하실 거야. 노포니까.
1: 쫄쫄쫄쫄.
0: 아,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이럴 거야.
1: 아, 진짜요?
0: 노포니까.
1: 네.
0: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한번 섭외 한번 나눠보도록
1: 네, 하겠습니다. 네.
0: 갑시다.
1: 가시죠. 비 오는 날 노포가 딱 죽이죠.
0: 자, 제가 선지 해장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1: 그건 맞죠.
0: 두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퍽퍽 합니다. 그런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다.
1: 선지 해장국은 진짜 그렇죠. 특히 좀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0: 나고.
1: 꼼꼼하고 좀 이러니까. 저는 선지 해장국 마지막 먹은 게 전현무역에서 먹은 것 같은데.
0: 안동?
1: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0: 좋은 거 먹었네. 거긴 좋아.
1: 네.
0: 그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웠어.
1: 시작부터 선지 국밥 너무 좋죠.
0: 이런 날씨에
1: 아.
0: 딱이지. 자, 이 집은 45년 됐습니다.
1: 아, 동네 분위기부터 여기는 그냥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0: 동네야.
1: 집 앞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0: 그리고 요 빌라들도 봐라.
1: 그러니까
0: 정말 빌라도 노포입니다.
1: 그러니까 대학교 때 자취하는 그런 느낌이다.
0: 이런 데 이제 우유 넣는 통도 있어야 되는데.
1: 진짜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1: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0: 간판만 바꿨지 느낌은 진짜 높으네요.
1: 아 어디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네.
0: 네?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1: 여기네.
0: 입구가 무슨 유럽인데요? 벨베르데 궁전인데 우스트리아에?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전현무입니다.
2: 어쩐지 내가 지금 아무거나 멘붕이라고
3: 생각해. 아 왜 비 오는데 밖에 나와 계세요?
2: 아니 손님 차 좀 대라 대라고 좀.
0: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2: 아 알아요.
1: 예, 아유 감사합니다.
2: 잘 알죠.
1: 저희 둘 먹는 거 좀 찍어도 될까요?
2: 네 들어가죠.
1: 아 감사합니다. 저희 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0: 네. 노래 한 곡 제가 또.
1: 인천 앞바다에 선지국이 떠서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붐바라 붐바 붐바바. 뭔지 아시죠?
2: 예.
0: 아시는
1: 소소한 반응이네요.
0: 그냥 착 붙여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이거 봐.

0: 사장님. 아유, 바쁘시. 주문. 바쁘셔,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난 살다 살다 선지 부침전을 또 처음 보네.
1: 에?
0: 선지로 전을 만들잖아.
1: 선지 부침전?
0: 선지전.
1: 선지전? 밥 먹어볼까요?
0: 먹어봐야지.
1: 상상이 안 된다.
0: 어? 우와!
2: 이렇게 상에 우리 같이 나가 바쁜
0: 김치 진짜 우리... 담그신 거죠?
2: 네네. 그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것도.
0: 어?
2: 농사 짓는 거.
0: 농사 짓는 거예요?
1: 농사 지어서 한 거예요?
2: 네. 네, 여기는...
0: 아, 이거구나! 이게 뭐야? 고추 수확.
2: 고추. 아. 요거는 이제 고추 따서 절임.
0: 와, 이것 때문에 8월 한 달을 쉬시는 거예요?
2: 네네.
0: 진짜 맛있겠다. 아우.

0: 전설에 재배한.
1: 와.
0: 와, 진짜 맛있다. 짜기만은 못 먹을 텐데 달짝지근함도 있어요. 그 고추 향도 있고.
1: 안 맵네요.
0: 응.
1: 김치맛, 김치맛 같다.
0: 고춧가루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선제장국 먹을 때 이게 아주 킥이라는 거지. 선지랑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이 끝내준다는 거지.
1: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실 게 이해가 되는 게 알이 좀 큰 것 같고.
0: 그치? 어우, 맛있다.
1: 씹는 맛이 확실히 알찬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고추가.
0: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안 파나?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6년 차 선지국 운영을 전문점으로 하는 73살 김순자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그냥 정성이고 첫째는 좋은 재료. 저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재밌어요. 이 왜냐하면은 자라는 모습도 재밌지만 신선한 거를 우리 손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8월 말 한 달은 쉬면서 1년 쓸 고추 준비, 수확 준비해요. 1년 절이면은 소금에다가 삭힌다 그래요. 삭혀서 저장고에다가 넣어요. 봄 되면은. 저장고에다 놓고 꺼내다가 이제 묻히는 거죠.

0: 손님들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고추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2: 홧김치도 너무 맛있어. 이 양념장을 잘 아신다, 진짜.
1: 조리 명인 맞다.
2: 국밥이랑 먹으면 너무 죽이겠다.
1: 와. 일단 반찬이 100점 만점이야.
2: 그니까.
1: 요. 그지?
2: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드디어.
1: 선지 부침전. 우와! 우와!
2: 우와, 뭐야.
1: 우와!
2: 비주얼은 그냥 전이랑.
1: 전. 그래서 씻어 먹구나. 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 냄새.
1: 응, 전 냄새. 고소한 냄새.
2: 와, 맛있는 전이네. 선지향 하나도 안 나.
0: 진짜 잘한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아,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 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에요.
1: 촉촉하고 밑간을 잘하셔서 되게 감칠맛 있는 전이에요. 선지전이라는 네이밍에 겁먹지 마세요. 전혀 향 안 나. 그리고 진짜 겉바속촉. 그냥 겉바속촉.
0: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그런 거야?
1: 너무 맛있다.
0: 비 오니까 더 맛있네.

선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로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고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전 진짜 맛있어. 아우.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늦게 할 것 같으면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1: 와, 전 진짜 맛있다.
0: 2026년 먹은 전 중 1등.
2: 전이 너무 맛있어. 중독성 있다.
0: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3: 아, 귀한 집이다.
0: 나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표정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2: 또 화날 것 같은데?
0: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2: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0: 아우. 저건 과연 우리 걸까?
2: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0: 어,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4: 괜찮으세요?
0: 다 팔아요?
4: 안 팔아요.
2: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4: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2: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0: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 있고 이거보단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돼.
2: 우와. 우와,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0: 근데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이냐.
2: 기대된다. 우와.
0: 우와. 약간 도토리묵 같아. 하도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2: 아, 선지가 이렇구나.
0: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지.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2: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0: 그러니까
2: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전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0: 아예. 그러니까
2: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0: 뻑뻑한 거 너무 싫거든.
2: 근데 이거는 메밀묵 수준, 진짜 그냥.
0: 수준이야.
4: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물로. 선지 삶는 거는 한 솥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고기 삶는 시간은 3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포인트는 장이죠.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손님 입맛을 사로잡는 거겠죠.

0: 진짜 메밀묵인자를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 넣어 하신 것 같아.
0: 자르락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신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게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네.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지만 난 이 안에 있는 우거지가 정말 큰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나네.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0: 밥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1: 국밥이라고 아.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2: 쑥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얘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쑥 들어가고.
1: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래요.
2: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잖아요. 아.
1: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2: 이렇게만 팔면 현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여긴 아니. 체감이 확 돼요.
2: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돈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느껴져.
1: 야 대박이다.
2: 진짜 1등이네.
3: 선지는 나의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오래오래만 하세요 하고 난 눈물 나올라 그래.

0: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고추 수확과 농산물 수확 단계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되면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먹 친구 맞추시겠어?
2: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1: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힌트.
2: 도둑이야. 도둑이요?
1: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네. 뭔 도둑이죠?
2: 밥도둑.
1: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에요. 끝!
2: 네?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1: 누군데?
2: 나오신다고?
1: 누군데?
2: 연정훈 씨?
1: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2: 그 유명하잖아요, 대통령으로.
1: 뭘로?
2: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1: 아, 한가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이다?
2: 아, 그 도둑 아니에요?
1: 그 도둑 봐, 그럼.
2: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에요? B 오니까 B?
1: 가자.
3: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이너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1: 제목이 참 강렬하다. 목소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 그것이 상상이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우리 둘 뿐이라는 거죠.

0: Today,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is Gil. It's an animation based on author Ku Byung-mo's steady seller, Agami. It tells the story of Kun, a boy who survives drowning to death by developing gills, and a story of the people in his life. It is a work that has been invited to numer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Director An Jae-hoon directed the work by adding imaginative elements to the original story. Actors Jung Hae-in, Lee Chung-ha, Kang Han-eul, Yoo Jae-myung, and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participated in the voice acting,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하가 정신 차려봐.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6: 잘 생각해.
7: 다 나 때문이야.
8: 날 죽이고 싶진 않아.
9: 가라고.
0: Let's watch Gil together. It's the deep of night.
3: 안 돼.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0: Hedyu accidentally falls into the river. Just as she reaches the brink of death, from afar, a man swims closer.
1: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이구나.
0: In her hazy state, she knows strange wounds on the man's neck. He lays her down on dry ground. Then he leaves.
3: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8: 내 편의대로 해서 미안하지만 건너편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Not moving towards dry land, but into the water.
8: 괜찮아요.
0: Are those scales on his back? And just like that, Hun, the merman, vanishes from Hedyu's view. That brief encounter remains seared in Hedyu's mind.
1: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0: She tries to track him down. Just as she's about to give up, she receives a message from Kang-ha.
10: 비공개로 돌리시기 전에 우연치 않게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0: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1: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걸요.
0: From him, she gets to hear about Kun's past. The timeline moves back to a long while ago.
4: 호수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만.
3: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4: 둘러보고 올 테니 어서 자가라.
0: Young Kang-ha and his grandfather live in isolation by a closed-off lake. One day, while looking out on the water, grandfather sees that a car has crashed into the lake.
4: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산 사람을 건지긴 글렀구만.
0: It takes him a moment to discover and pull a boy out of the water.
2: 아가, 정신 차려봐. 아가.
0: That boy is none other than Kun.
3: 건축이 이상하네.
0: Kang-ha realizes that Kun is no ordinary bo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0: They're not wounds, but gills that had formed spontaneously to save the boy from drowning.
3: 어째서 물고기?
4: 자꾸 물가로 가서 하나 꺼내줬더니 잘하고 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3: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몰라. 어디 알 수 없는 비밀기관에 끌려가 산채로 실험대에 오를걸? 아, 그러니까 그냥 뒤질라고 환장했나?

0: 진짜 물고기 아니야?
1: Thanks to that change, Kun survived. But he ends up half human, half fish, and is forced to keep his existence hidden. As time passes, both Kang-ha and Kun grow into young men.
2: 야, 그만한 거 빨리 나와!
1: Kang-ha still grumbles, but he looks after Kun. They live a quiet life.
3: 어느새 녀석은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채로 좁은 세계에 가둬뒀었죠.
1: But one day, a figure appears to shatter the tranquility. It is Kang-ha's mother.
4: 아버지, 애는?
5: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냐?
1: In-young, who abandoned young Kang-ha and went off on her own, she sees Go-eun.
4: 애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1: And as a mom, she's so out of touch that she almost confuses him for Kang-ha.
5: 보면 모르냐?
6: 누구 왔어?
1: Longing for a glorious past, In-young lives in a denial of her reality that she thinks leaves her nothing but scars.
7: 나가면 안 돼요!
8: 누가 날 기다린단 말이야.
7: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8: 네가 날 망쳤어.
1: Because of her, Hoon and Kang-ha's lives are thrown into turmoil.
7: 그만 쳐 울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5: 다 나 때문이야.
1: How will they deal with the way things change? A dazzling story of survival and salvation. It is the animation Gil.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the voice actor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 original novel, a work where beauty and sorrow coexist, director An Jae-hoon changed the setting to Europe.
9: 이야기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돼 있어서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구경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을 조금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1: The cast is impressive. An chose actor Jung Hae-in for Kun as the voice that would best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9: 구경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인 배우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1: Actor Kang Han을 acts the voice of Kang-ha, Gon's friend and part of his new family who deals with mixed feelings.
10: 강하라는 친구가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1: For veteran actor Yoo Jae-myung, this was his first voice acting role. This is how he came to join the project.
11: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좋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In-young, the character who triggers the events that lead Kun to leave home and venture out into the world, is portrayed by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12: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유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것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1: A blend of deep meaning from literary roots, the fantasy of animation, and subtle acting. It is the animation movie, Kill. The character from Kill that captured the attention of Kay's story.
0: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1: A child who grew Kill.

0: He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1: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2: 저희 혜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에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각감류를 살아있는 화로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2: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화로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햇섭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습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0: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2: 저희 혜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화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0: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 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2: 저희 해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심층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심층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출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1: 저희 해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계속해서 해양 심청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 Hessinge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재현님, 제 운명의 친구.
3: 우리 셰프님.
2: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진짜 재밌었고 오늘 많이 많이 기대돼요.
3: 저는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폭력적인 비주얼인데 무슨 맛이지? 오늘도 또 어떤 멋진 음식들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K-푸드 소개하기 전에 투데이 넘버부터 맞춰야겠죠? 달러?
2: 달러?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해?
3: 6,400만? 가늠이 안 잡히는데?
2: 아, 비디님! 이런 물음표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개. 저도 궁금해요.
3: 같이 공개. 짠! 엥? 고추장!
2: 역시 장이다.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셰프님들이 네. 장에 미쳐졌어요. 특히 고추장.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 전답.
3: 와, 자랑스럽다 뭔가.
2: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 촬영하러
3: 네,
2: 왔어요.
3: 봤어요.
2: 네,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사전 촬영했어요. 제작진들이 제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 문 네. 열어서 큰 고추장 한 통 안에 있었어요. 전 그 통 이렇게 열어서 바로 손가락.
3: 아, 그냥 이렇게 찍어서.
2: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 거 인상.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3: 아, 기내식에 고추장을 주세요.
2: 치약 같은.
3: 맞아.
2: 미니 치약 비슷한 튜브 있어요. 빵 이렇게 갈라서 네. 버터
3: 바르고
2: 고추장
3: 아,
2: 이렇게
3: 진짜요?
2: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파브리 스타일 샌드위치 한번 해보세요.
3: 해볼게요. 셰프님한테는 이 고추장이 안 매우신 거죠?
2: 이거 안 매워요. 동그란 매운 맛이에요. 입안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Sweet, salt, spicy. S.
4: Triple S.
2: Yeah. Triple S인 것처럼 중독이 돼요. 아.
3: Triple S.
2: 자, 먹자.
3: 고추장 요리.
2: 온다.
3: 아, 제육볶음.
2: 특히 이런 거.
3: 엥, 왜 저 따라하세요?
2: 소두 마리인 것 같다.
3: 소두 마리인
2: 것 같다.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 입장에.

0: 그래서 이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이런 쌈으로 먹는 방법, 손으로 먹는 거 아, 저한테 너무너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 먹어봅시다.
1: 좋아요. 예. 처음에 상추, 고기 하나, 밥 적당히, 쌈장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마늘은 구워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패스, 고추 매워 패스 이렇게만 해요.
0: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두 입으로 no 불법이에요. 무조건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먹어야 돼.
1: 집밥 먹는 거 같다.
0: 저는 이렇게. 자, 저는 고기 두 개, 밥 적당히, 그리고 쌈장 많이
1: 짜요.
0: no no no 짜지 않아요. 생마늘이랑 문제 없어. 어, 근데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1: 괜찮아요.
0: 에, 근데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걸릴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청양고추. Very, very big.
1: 오.
0: 오케이. 어, 잠깐만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1: 예쁜님. 근데 이 고추장 제육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0: 특히 제육볶음이랑 밥 너무너무 꿀조합.
1: 꿀조합. 실패가 없습니다. 어, 이거 진짜 한식이다.
0: 이거 찐.
1: 찐.
0: 찐. 퍼펙트. 완벽해요. 다음 거 필요 없어.
1: 밥이랑 먹어도 맛있죠. 있는데 그 쌈밥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양배추.
1: 아,
0: 양배추 살짝 데쳐서 그런 거 채워서 먹는 거. 뭐 맞아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험 무조건 맞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추해요. 어, 진짜?
1: 뭐죠?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0: 오, 예스.
1: 오, 비빔국수.
0: 비빔국수.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소면.
1: 어? 무슨, 에?
0: 그 메밀명도 아니에요.
1: 어, 좀 이거 특이해 보이는데.
0: 이거 스파게티 같아요?
1: 무슨 면이에요, 이게?
0: 이거 무슨 면이에요, 피디님?
2: 엔젤 헤어라면.
1: 처음 들어봐요, 엔젤 헤어면이라는 건데.
0: 엔젤 헤어라면 그 카펠리니? 이탈리아 말로 카펠리니라고 불려요.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고추장, 엔젤 에어 아니면 진짜 얇은 스파게티로
1: 이렇게
0: 전통적인 한식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핑계대지만.
1: 맞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 엔젤 헤어면 처음 먹어요.
0: 이것도 이렇게. 어. 아, 새콤달콤. 넣었지? 고추장이랑 식초, 그것도 꿀조합이에요.
1: 어, 이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0: 식감이 살아있어요.
1: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 퍼질 것 같다, 뭔가.
0: 안 퍼져요? 이탈리안 스타일 파스타 특징은 알덴테 식감. 이로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런 식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완전히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1: 아까 먹었던 제육볶음처럼 고기랑 비빔국수를 또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좀 꿀 조합이지 않을까?
0: 아마 맞아요. 외국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헤이 바베큐 경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거죠. 그 식당에서 확실히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맛있다.
0: 맛있죠? 고추장의 키워드, 밸런스.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맛, 신맛도 있어요.
1: 맞아요.
0: 매운맛, 한식의 밸런스.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0: 저는
1: 네.
0: 이번에 고추장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어, 뭐가 많아요, 재료가.
0: 짜자잔.
1: 오, 일단은 고추장 여기 있고요.
0: 네. 샐러리.
1: 크래커. 빵.
0: 빵.
1: 이거는.
0: 해. 맞춰보세요.
3: 네, 그러면.
1: 뭐지? 두부 향?
0: 두부보다 이거 더 고소해요. 콩으로 만드는 거.
1: 비지?
0: 찝찝찝찝. 병아리?
1: 병아리 콩.
0: 병아리 콩.
1: 간 거?
0: 에 포머스.
1: 포머스? 포머스?
0: 레바논, 터키 지역에서 온 전통적인 요리예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하고 흔해요. 호모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1: 네.
0: 끽 비려요.
1: 고추장?
0: 예, 우리 고추죠.
1: 이건 좀 궁금하다.
0: 같이
1: 아, 섞어서. 섞는구나.
0: 에 이렇게 원래 고추장 추가하고 진짜 살아날 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1: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0: 저도 먹어봐 주세요.
1: 오이랑 먹어.
0: 오이, 아, 좋아하는 오이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샐러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샐러리 되게 좋아해요.
1: 띠앙. 맛있다.
0: 다행이다.
1: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대박이다.
0: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1: 그냥 고추장 우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이 추가된 느낌?
0: 더 크리미하고
1: 네, 그런 네,
0: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
1: 진짜 맛있다. 충격.
0: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1: 그 건강하게 맛있다.
0: 만약에 홈 파티 한다면 이거 제공한다면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일반 호모스 아니에요? 왜? 익 들어가 있어서
1: 고추장
0: 우리 고추장
1: 예, 우리 고추장
0: 우리, 예, 우리 고추장
1: 아니 빵이랑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 맛 난다.
0: 아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발라서
0: 재료 중에 그 레몬즙도 있어. 향이 되게 어떤
1: 너무 맛있어요.
0: 예 맛있죠. 이번에 오케이.
1: 너무 오케이.
0: 지난번 회복했어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케이.
1: 잊었어요. 그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0: 다행이다. 부담이 남았어요.
1: 오늘 너무 완벽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0: 다행이다. 맛있어 보여요.
1: 최고.
2: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디저트도 준비했어요.
0: 고추장이랑 관련된 디저트?
1: 고추장이 어떻게 디저트가 되죠?
0: 어? 에? 에? 이거 유명한 한국에서 진짜예요?
1: 진짜예요?
0: 진짜 유명한.
1: 진짜 이게 유행이에요? 진짜 누가 그렇게 뭐?
0: 제가 했던 것보다 이거 더 이상하죠?
1: 에, 비슷해요. 에? 그거 지금 거의
0: 비슷해요? 너. 아 재현. 우리 해봐야 되죠.
1: 그렇죠. 두 개니까 둘 다. 무섭다.
0: 창의적인 셰프 입장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1: 잠깐.
0: 근데
1: 그냥 이렇게 먹으면
0: 많이.
1: 그렇죠. 한 말고 많이.
0: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1: 네.
0: 많이 찍었네.
1: 셰프님 이런 식으로 조금 찍으시면.
0: 잠깐만. 오케이. 자.
1: 네. Cheers.
0: 잠깐만.
1: 네? 왜 괜찮지?
0: 네. 아 진짜 괜찮아요.
1: 괜찮아요. 생각보다.
0: 생각보다 괜찮아요.
1: 왜지? 내가 잘못됐나?
0: 완전 단짠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 이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아니에요.
1: 이거는 별미다. 은근히
0: 맛있어요. 아.
1: 고추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고추장은 진짜 만능이다. 그래서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0: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1: 네.
0: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최소수예요. 한국인들이 다 고추장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1: 고추장.
0: 고추장.

0: 먼저 와 계시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먼저
2: 안녕하세요.
1: 와 계시는
2: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분이.
0: 메이크오버 하러 오신 거 맞죠?
2: 아, 네네네.
1: 와,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3: 안나!
2: 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와주셨나요?
2: 제가 한국인이랑 결혼했으니까.
4: 결혼하셨다고요? 진짜요? 네.
0: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2: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1: 네. 아,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 완전 꾹꾹꾹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어떤 것 찍으면 좋을까요?
2: 저는 수지.
4: 수지!
2: 네, 수지 스타일로.
3: 수지 스타일.
4: 네,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지님?
1: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2: 아니, 그럼
4: 너무 기대돼요.
1: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어,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2: 네, 맞아요.
1: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0: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0: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와,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네. 조금 톤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0: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2: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H.
4: 아, 그 그룹 때부터?
0: 한 몇 년 된 거? 7년?
1: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0: 10년?
1: 언니는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0: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오.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0: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0: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0: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아요?
1: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0: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1: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0: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아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1: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0: 진짜 오늘은 피카소. 피부...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1: 그쵸?
0: 거죠?
1: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1: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맞네요.
1: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0: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Okay, are you ready?
2: Yes.
0: 짜잔!
2: 와우.
0: 마음에 드세요?
2: My skin looks so clean.
0: 완전 클린걸이에요.
1: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0: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0: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1: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0: 채도가 낮아.
1: 이게 약간 힘이 없는
0: 색깔.
1: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0: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1: 한 가닥을 올려볼까?
0: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
1: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0: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1: 맞아.
2: 저거 무서워요.
0: 쓰는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0: 뭔가 진짜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1: 수진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0: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0: 아, 한 올 한 올 이렇게.
1: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딱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0: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2: 해봤어요.
1: 뭐예요?
2: 저는 ISFJ.
0: 아니었구나.
2: 네.
1: 우리 엄마인데? ISFJ?
0: ISFJ?
1: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0: 저도 좋아해요, 저도.
1: 약간 소심한데 또 간간이 있어. ISFJ.
3: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1: 침부로서?
0: 있어요. 저 ESFJ.
1: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0: 근데
1: 저 그렇게
0: 근데 여기 있을 수
1: 맞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0: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1: 맞아요.
0: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2: 아니에요. 이거 너 K뷰티.
0: K뷰티.
1: K뷰티 중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0: 근데 지금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0: 블러셔는
1: 약간 좀 또
0: 미지근한 거 같아요.
1: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0: 크림 블러셔.
1: 그쵸, 그쵸.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0: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1: 맞아. 입술을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 섞어버려. 다 섞어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0: 이거 시작한 지 92분.
1: 92분이야 됐어?
0: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실러. 다섯 번. 5단계째.
1: 5단계째.
0: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2: I'm curious about it.
0: 하실래요? 너무 예쁘죠?
2: I look so different.
0: 좋아요.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2: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0: But
2: looks really good. Thank you.
0: 너무 예뻐요. 예뻐요.
1: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0: 마음에 아쉽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입고 이건 완전
1: 이게
0: 공주
1: 이지 씨 스타일 아니야? 짜잔.
0: 짜잔. 오 나예요.
1: 오 나예요.
0: 어때요?
1: 너무 예뻐요.
0: 완전 공주예요.
1: 와, 너무 잘 골랐다. 대박.
0: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2: He's gonna be surprised.
0: 진짜?
2: For sure.
0: 그러니까 이렇게?
2: 예.
0: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0: 결혼식이에요,
1: 너무 멋있어!
0: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4: 살짝 긴장되네.
0: 긴장.
1: 아, 긴장.
0: 결혼식이에요, 지금
1: 신랑
0: 완전.
1: 신랑 입장.
0: 찐바늘인데요? 찐바늘 예쁘죠?
1: 어 너무 멋있다. 아, 둘이 너무 잘 모셨어.
4: 크스 입어.
0: 크스 입어? 예뻐요.
4: 예뻐요.
1: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너무 흐뭇해.
4: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네.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1: 우실 것 같은 느낌이 네. 살짝 들고
0: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1: 그러니까 어,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0: 네? 시작, 시작. 네, 알겠습니다. 어.
1: 잠깐만요. 간다.
0: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그럼 진짜 잘 찍고 싶어.
1: 안 되냐?
0: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1: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찍을까?
0: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1: 오, 너무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사랑해.
2: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0: 네, 한우.
1: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0: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1: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0: 네.
2: 들어가십니다.
1: 여기?
2: 네.
1: 들어와도 돼요?
0: 네. 오.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이런 뭐 더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1: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0: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1: 네.
0: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1: 기름 제거. 여기 다
0: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기름 이렇게 빼고
0: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1: 포장?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0: 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1: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와.
0: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1: 신기하다.
0: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1: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0: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1: 양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0: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1: 그거 맞아요. 날로 생으로도
0: 생 걸로.
1: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0: 한우 불고기.
1: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0: 황금 보리소주라고 해서
1: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0: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1: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0: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1: 양조장 자체 이름은?
0: 황금 보리소주.
1: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0: 있으니까요.
1: 아니, 1층에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2: 아, 진짜?
0: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3: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4: 아, 불고기? 아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3: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4: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3: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소중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아프시는 부위 뭔가요?
5: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3: 앞다리. 네,
4: 여기 보시면은
3: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보겠습니다.
4: 아, 예.
3: 오, 너무 좋아요.
4: 맛있게 드세요.
3: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안녕하세요.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1: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다부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네.
1: It's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0: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1: 병안에?
0: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아, 진짜?
0: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1: 8개.
0: 8개인데 이걸로 나란히
1: 진짜 완벽하게
0: 수리하면 수리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1: 진짜 신기해요.
0: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1: 바로 이렇게 쭉
0: 이렇게 쭉
1: 이제 시작, 여행 시작.
0: 네, 네, 네.
1: 자, 오케이.
0: 네.
1: 이거
0: 4병씩. 하시고 또 4개를 집어서.
1: 4개, 자, 3개. 그리고 3개.
0: 1개 더.
1: 오케이.
0: 그리고
1: 자, 이제 이걸로
0: 나란히.
1: 오케이.
0: 네.
1: 잘 눌렀어요.
0: 수입.
1: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0: 나란히.
1: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꺾는 거.
0: 그리고 나열이 자동으로.
1: 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0: 네.
1: 너무
0: 그리고 너무 이제
1: 신기해요.
0: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1: 박스 안에 포장하고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0: 세 개로.
1: 아, 해외에서도?
0: 네, 그럼요.
1: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0: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로 내린 소주예요.
1: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1: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조리해 주는 거예요.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0: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1: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0: 네.
1: 이거 고기 날로,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0: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1: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0: Sajanim!
1: She's gone.
2: 맛있어요.
1: 네. 근데 우리 같이
2: 한참 기울여야죠.
1: 우리 조금 잘 울릴지 확인해야 되죠.
2: 그렇죠.
1: 오늘 우리 목표
2: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1: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송곡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0: 살짝
1: 이 새콤한 맛이 저는 느껴질 수 네.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우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입안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ed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ed the beauty of Hongs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 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2: 아.
0: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2: 어? 누가 뒤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3: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뒤를 보고 뿌려요. 뿌려요.
4: 이게 어렵다.
5: 가는 날이 장날, 뿌려 온 날이 장날입니다.
4: 아, 이게 지금 쿵쿵이죠, 쿵쿵. 네. 소금강에 살짝 돼 있어.
5: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힘들었어.
4: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0: 와 여기 네. 옹기가 엄청 많아요.
5: 이 옹기라는 게 네. 유럽 가보면은 네.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0: 오크통
5: 뭐 그렇잖아요. 어. 네.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옹기가 했지.
0: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옹기들이 엄청 많아요.
5: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옹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거든요. 네. 이 외고산에, 외고산에 이 옹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아.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옹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0: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옹기 마을 그 박물관
5: 박물관까지 네. 저쪽에 가보면은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옹기가 있다고 하니까
0: 진짜요?
5: 한번 가보죠.
0: 우와
5: 이거부터
0: 이건가? 이렇게
5: 아 요거는 예 요건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고
0: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5: 요건 스페인 거.
0: 아 스페인 네. 3미터에 3,000리터 스페인
5: 와인 들어가는
0: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 있네.
5: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밝잖아요.
0: 그렇죠 밝죠.
5: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잿물을 아~ 안 바른 토기.
0: 토기.
5: 아 그렇구나. 네.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 분이 또 계세요.
0: 아 네. 그래. 아,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이게 스페인 거예요?
6: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은 아니죠.
0: 네, 네, 네, 네. 그렇죠.
6: 옹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옹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0: 오.
6: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옹기들, 옹기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와인을 담아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수해 와서 지금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견줄 만한 토기가 있습니까? 옹기가?
6: 토기라는 것이 크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0: 그렇죠.
6: 토기가 있고 옹기가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6: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 또 놀라운 옹기가 하나 있다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6: 네.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0: 네, 들어가서
6: 네, 아, 네.
0: 놀라운 용기 네. 옹기라.
6: 네.
0: 네. 네. 네.
6: 세계적인 큰 옹기를 보시기 전에
0: 네. 네.
6: 이걸 잠깐 보시고
0: 들어가세요.
6: 아주 아주 해학적이죠.
0: 아니 이거 네. 보고 있어야 되는 네. 보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4: 귀여운데
0: 네.
4: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화장실 인문
6: 항아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을 담아두는 네. 항아리인데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주 익살스럽게 웃고
0: 네.
6: 있죠.
0: 네.
6: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0: 네.
6: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그 배설의 쾌감
6: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0: 네. 또 있어요?
6: 그게 뭐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
0: 네.
6: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0: 아~
6: 그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0: 네. 똥지게꾼,
6: 그다음 똥장사꾼,
0: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6: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0: 아,
6: 그래서 이게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0: 돈이 되지.
6: 이 아이는 지금
0: 생산하고
6: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해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0: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렇게 했었나요?
6: 네네.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적으로 쓰던 독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0: 됐어요. 아, 그대로?
6: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독이죠.
0: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6: 오래됐죠.
0: 그
4: 옛날에는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6: 예, 아니면 땅에 묻었죠.
0: 그치, 땅에 묻어놓고 폈겠죠. 네. 아, 설마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4: 그렇죠,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어요.
6: 예, 땅에 묻어가지고 아,
0: 땅에 묻어서 이렇게
6: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서
0: 그렇죠.
6: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문경 보러 가실까요? 네, 예, 가시겠습니다. 와.

0: 이게 무엇인고? 엄청 크다 진짜.
1: 와,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2: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1: 거의 2m가 조금 넘은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네. 와.
3: 공기 익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1: 그렇죠.
3: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온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온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온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렇지. 온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특수 가마를.
1: 가마를,
3: 가마를 만듭니다.
1: 가마도 큰 게 필요하죠. 예, 그러면
2: 만들어야 돼요.
3: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또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 버립니다.
1: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3: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1: 네. 9월 29일?
3: 그런데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날 시작됐거든요.
0: 아, 바로 전날?
3: 전날.
1: 진짜요? 네.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된
3: 한 1년,
1: 1년 정도?
3: 예, 한 1년 6개월 정도. 아,
1: 그러면
3: 잡아야 되겠죠.
1: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3: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1: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천만 원은 들지 않나요? 아, 예.
3: 그 당시 가격으로인데 네.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0: 2,500만 원?
3: 네, 네.
0: 와, 네.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3: 그렇죠,
0: 같아요.
3: 그렇죠, 예.
0: 아, 지금도 그 당시, 예, 이걸로 환산을 하는 거죠?
3: 예, 예.
0: 아.
3: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0: 3,600리터?
3: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000리터라고 했는데.
3: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1: 토기.
3: 토기입니다. 네. 이건 옹기입니다.
1: 네. 네.
3: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그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1: 아.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3: 토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네.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1: 그랬겠지. 아, 마른 거?
3: 예예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문화가 발전했어요.
1: 그렇죠.
3: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 해줘.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1: 여전히
3: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고온에 불을 떼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됩니다.
1: 그렇죠.
3: 그걸 기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과 밖에 공기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주로 발효 음식이거든요.
1: 그래서 숙성이 되는
3: 예,
1: 거죠.
3: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또 어디에다 썼느냐 여기다가 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도기가 있는가
1: 네.
3: 보시겠습니다.
1: 네.
3: 한번 보겠습니다. 네.

0: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2: 여기서부터는 저는 좀 친숙합니다.
0: 네.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예. 딱 상자가 들어오네요. 딱 그
1: 예, 술 옹기.
0: 아 술 예. 옹기. 그래.
1: 그 옹기가 그 많은 곳에 그 쓰임새가 있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2: 술도 또 발효입니다.
1: 예, 발효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또 하나의 나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아 그렇지.
1: 방수. 예, 위약을 발랐으니까.
2: 대체를 그 안에 그렇지. 담아놓을 수가 있는.
0: 예,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셀 수 있는
1: 그래.
2: 통기에서
1: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빛이 놓으니까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고
2: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놓은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2: 네.
1: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네. 여긴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0: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던 것들이네.
1: 뭐 지금까지 있죠. 담뱃대도 있고
2: 여기
0: 부황단지
1: 부황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1: 그
2: 옹기가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여기 다름이 받침 이렇게 다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양요병이라고 있어요.
2: 양요병.
1: 네네.
2: 제가 아는 요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1: 요
2: 오줌
1: 정확하십니다.
2: 아~
1: 예. 이게 뭐냐 그러면
2: 아 그렇구나.

0: 첫 번째가 흙이죠.
1: 그렇죠.
0: 이제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흙을 구하기가 쉽고
1: 여기 외고산 여기가
0: 그러니까 여기 외고산.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란 게 뭐냐? 불을 띠야 돼요.
2: 뗄감.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은
1: 올라가야죠.
0: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 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1: 가마를
0: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아.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들면 뭐 합니까?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아. 바로 동해남북선 기차가. 네. 그 기차를 통해서 이 옹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예,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그렇죠. 대구로.
1: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0: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 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고.
1: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0: 아무튼 또 나가시면 또 옹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거기도 가마도 있고 네.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3: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0: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해설자님께서 말해주실 주변이 다
4: 그러니까
1: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4: 와. 여기가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1: 불 때는 장작이랑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아까 네. 이 옹기 가마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4: 위쪽으로.
1: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4: 불 기운이 위로 올라가니까. 오.
1: 그리고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4: 실험해야 돼.
1: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옹기 피자가 되는 건데
4: 나물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1: 그래. 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진다. 와. 오.
5: 작업에서 쭉 하고 계셔서 말을 못 걸어요.

0: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1: 어, 안녕하십니까.
3: 예.
1: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2: 그러니까.
1: 우리가 말을 못 걸어.
2: 방해될까 봐 말도 못 걸어.
3: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저도 못해요.
1: 아, 그죠?
3: 네. 네.
2: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3: 항아리.
1: 항아리. 네.
3: 고추장 항아리.
1: 고추장 항아리.
3: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1: 어.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 한 30분?
2: 야. 네. 달인이시니까.
1: 와, 30분이요?
3: 30분이면 충분해.
2: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제.
1: 사흘이요? 네.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3: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항아리 소리가 나죠?
1: 그러네. 그럼 이 네.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3: 우선 이렇게 손으로 사 올렸잖아요.
1: 네. 네.
3: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2: 아, 이걸 네. 다져가지고.
3: 그렇죠.
1: 피면.
3: 네.
1: 아.
3: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2: 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3: 아, 그럼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1: 와 그러면
3: 제가 이어받았어요.
1: 계속 가업을
3: 네. 네.
1: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3: 네. 네.
1: 이거 빚고 뭐 하고 하면 총 제작 과정
3: 한 시간?
1: 네.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2: 와.
3: 선생님은 연기 잘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는데 네. 전 옮기 잘해요.
2: 네.
1: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2: 아.
1: 아. 우와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3: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입구.
1: 네. 근데 지금 저 기계
2: 와
1: 아까 그
3: 네.
1: 붙였을 때 느낌이랑
2: 느낌이
1: 완전히
3: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1: 네.

0: 항아리 뗐죠?
1: 다 됐어요?
0: 네, 이제
1: 와, 모양이
0: 이렇게 장식 조금 해주고.
2: 아, 이렇게.
1: 우와.
3: 아, 이렇게.
1: 우와.
0: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1: 예? 망칠까 봐.
0: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1: 네. 아, 진짜.
0: 이 도구의 모서리로 잘 네. 흔들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1: 아유, 아직.
0: 잘 되죠?
1: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3: 저까지
0: 한번 해보시죠.
1: 네, 잠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0: 그렇죠.
1: 아우.
0: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1: 어떤
0: 기회?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1: 네.
0: 자,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놓겠어요.
1: 이야.
0: 이 형태를 네. 한번.
1: 저희 보고 만들어
0: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1: 이거 어떻게 하면
0: 돼요? 자, 얼음물이 먼저 해보실래요?
1: 아, 네, 지금.
0: 좋아요.
1: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 와, 나 이거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0: 손, 네.
1: 망치면 어떡하지?
0: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1: 네.
0: 영차. 손으로.
1: 오, 넓혔다.
0: 네.
1: 넓혔다.
0: 큰일 났네? 큰일 났네?
3: 소유동이 별 모양 되겠다, 지금 이러다가.
1: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0: 좀 이상해졌죠?
1: 네.
0: 이게 못쓸 것 같아요.
1: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해. 이게 똑바로 나가죠.
3: 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어, 영광입니다.
0: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닌데.
1: 아, 영광인 줄 아세요?
3: 손에 물을 묻히면 되나요?
0: 물 조금 묻히세요.
1: 네. 와, 그때 봤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0: 손 이렇게 넣으시고. 돌리세요. 네.
1: 움직이지 말고. 어, 딸려가려고 그래. 손 좀
3: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0: 죄송한데.
1: 아, 어머!
0: 죄송한데.
1: 아, 어머! 나 모른다. 죄송합니다.
4: 나 간다.
1: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꽉 잡게 되네.
4: 힘줬죠?
1: 그러니까.
0: 와. 죄송하지만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1: 오! 오!
0: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옹기.
1: 아이고, 내 옹기.
0: 아까운 내 옹기.
1: 아, 왜 힘을 주셔가지고 이걸 일단 잘해보려고 그랬지. 네.
0: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는 선생님도.
1: 누가 누굴 보고 뭐라 그래?
0: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1: 아, 네.
0: 야, 짠.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1: 아, 소주 저 해볼 수 있어요?
4: 아, 소주잔.
3: 아, 재밌다, 재밌다.
0: 그럼 충분히 네. 하시겠죠?
1: 아, 소주잔은 뭐. 네. 네.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봤는데 뭐.
3: 네. 네.
0: 자, 우리 어, 가보실까요?
1: 네. 아, 네네네. 네. 와.
0: 앉으시죠.
1: 네네. 네.
3: 영화에서만 봤던
0: 네.
3: 고스트의.
0: 네.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1: 네. 네.
0: 자,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1: 네.
4: 끌어올려서.
0: 네. 올렸잖아요. 네. 그 구멍을
4: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는.
0: 손가락 하나.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1: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0: 완성.
1: 이야.
0: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은 실로 잘 잘라요.
1: 예. 아, 실로.
0: 자르면
1: 와. 이렇게 간단하게.
0: 어. 금방 하시겠죠?
1: 짠! 제가
0: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잘 내려요.
1: 짠! 하고 이게 아~
0: 잘 보셨어요?
1: 네.
0: 하시겠죠?
1: 네.
0: 한번 해보시죠.
1: 아, 저거 네. 어떻게 했더라?
0: 네. 랩고.
1: 네. 저거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0: 네, 도전! 큰일 났고. 선생님은 이 흙이 떨어졌어요.
1: 제가 아까부터 이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다시.
0: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 네.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0: 네.
3: 내가 어떻게든 네. 모아보고 만다, 이거.
1: 네, 네, 나도 한번 보고. 네. 아이씨. 야.
3: 다 모았고.
0: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1: 네.
0: 네.
1: 야. 아니, 야, 기다려봐.
0: 선생님은
3: 여행 좀 다니세요?
0: 여행 좀 다니시면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0: よし。
1: 어떡하냐
2: 제가한번손을대봐
0: 아네네네아이게
2: 고정리를하면
0: 우와
2: 그래오오좀쓸만해지지않을까싶긴한데
1: 또이렇게정리가되지
0: 와되게신기하다
2: 제가흑정리네흑정리와수센도제가정리를
0: 장난아니야
2: 이렇게정리하면
1: 되게신기하다
0: 짠야
2: 어때좋습니다제거짠제가요잔을잘구워서
0: 네
2: 제가택배로보내드리겠습니다
0: 저저걸계속보면서살아야되는구나
2: 제옹기마을영원히기억해주십사네
0: 와
2: 어떻게오늘좋은체험이었죠
0: 아너무너무재밌었습니다
3: 아박수한번드리죠와

0: She came to Gyeongd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2: 네. 언제 오셨어요?
1: 네, 어저께 왔어요. 네.
0: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ngdong-do.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 충성.
1: 충성.
3: 충성.
4: 아유. 오셨네.
1: 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네.
0: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3: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1: 네.
3: 나 5년은 젊어졌어.
1: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 어?
1: 성함.
3: 김.
1: 김.
3: 맑을 청자. 30년의 풀을 청.
4: 청산.
3: 밀산.
4: 김청산.
1: 네. 어머님은요?
6: 네. 민옥순이요.
1: 어, 이름 좀 멋있네요.
6: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1: 연하루?
6: 연하루 지루지.
3: 미산리.
6: 미산리.
3: 미산이야, 미산리.
6: 미산리.
1: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6: 34년생이요.
1: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7: 최복렬.
1: 네?
7: 최.
1: 최 씨예요? 어느 최 씨예요?
7: 해주.
1: 해주 최 씨예요? 어, 저도 최 씨인데. 저는 강릉 최 씨예요.
7: 아,
1: 네, 최.
7: 봉.
1: 봉.
0: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0: feel inside.
1: 오공군이 한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한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0: 네.
1: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 밭에 떨어진 것까지 다
0: 알죠. 그렇죠.
1: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0: 네.
1: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보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0: 네.
1: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어디 어디 몇 지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0: 네.
1: 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 작전 들어가고.
0: 그렇죠.
1: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0: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2: 네.
0: 네? 네. 훈련을.
1: 훈련 받아. 낙하산.
0: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2: 네네. 공수.
0: 이대로. 이곳에 이곳에.
2: 공수 훈련을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0: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2: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0: 네.
2: 그 사람들 탄광으로 나갔대요.
3: Now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4: 소문장장
3: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5: Yeah, here we go.
0: Oh.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 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3: We visited the home of a veteran we met at the Gyeongdo Veterans Association gathering place.
6: 요거 결혼사진 찍은 거고 가족사진.
3: The couple in the photo are guerrilla fighters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who met and married while serving in the 8240th unit.
6: 하던 날
7: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6: 그 부대 명수학이라고 있어요. 보급교 하던 양반이 나를 저 양반한테 중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7: 그때 8240에 여자 대원분들이 좀 많았어요?
6: 여자 대원 우리는 거기 있을 적에 여자 대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오빠 부대 부관이 김일대인데요 부관인데 니들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다 저기 해놓게 니들 적지에 들어가서 정보해와라.
3: Miss Min Ok-sun, who was in charge of intelligence operations, became the first woman to be recognized as a Korean War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Service recipient in 2022.
6: 저는 8240 부대 타이거 여단이라고 해야 더 빨라요. 타이거 여단 2중대 6소대 선임하사 김청산입니다. 그 적지에 들어갔지 아주 그냥 예방쳐가지고 적하고 싸우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죽음의

0: 부터까지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따지고만 한 100m, 한 150m 이렇게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싸웠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젊은 피가 끓어올라서 그놈들한테 쫓겨나온 게 그게 한이 되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리운 내 강토를 갖다 버리고 버리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니까 버려진 거지 말하자면. 이게 우연수지, 우연수 아주.
1: Though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reclaim their homeland, they now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never return.
0: 한 세월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
2: 3개월만 있으면 평화돼서 들어온다고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라 한 거에 벌써 70년이 넘었으니 세상에.
1: The passage of time seems so cruel and unfair. Time is running out for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Since most of the survivors are in their 90s, they have difficulty moving around, and their health is deteriorating day by day.
3: 그동안은 정형외과 안 오셨잖아요.
4: 예. 네. 그동안에 못 왔죠, 뭐.
3: 그러니까. 그동안에 뵙고 싶었는데 말이야. 예.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어디 특별히
4: 예, 여기 뭐 다리 뭐 이런 다 이상이 없는데요. 네. 이 걷질 못하는 거 힘이 없어서.
3: 한번 무릎 좀 볼까요?
1: 93-year-old veteran Mok Sung-jun, who served as a squad leader in the Ulchi Tiger Brigade, is also not in as good health as he used to be. Still, he feels somewhat relieved knowing that he has a hospital he's been going to for 50 years, where he can go anytime he feels unwell.
3: 붙잡고 걸으세요?
4: 예.
3: 보행기로. 어떻게 검사를 좀 하고 싶어요?
4: 예.
3: 엑스레이 찍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4: 아니 그냥
3: 그냥 보기만 하고
4: 네, 조금 더 보고 심하고 그러면은 없고요.
3: 네.
4: 여기야 뭐 우리 집 같은데.
3: 아니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제일 네, 먼저 봐드리죠. 우리 회장님이야.
5: 목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병원 오시고 나서 우리 또 회장님하고 돌아가신 회장님하고 친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4: 내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69년도 70년도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 어른이 우리 제가 갖다 입원 시켜놓은 거 꼭 그 저 얼마다 얼마에 따져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치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여기다 고쳐 나갔지만은 이 저 돈 때문에 밖이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1: The late chairman Kim Yun-kwang, the hospital's founder, treated countless veterans during his lifetime and spared no effort in providing medical support, especially to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This was because he too was a veteran of the 8240th unit. A graduate of Pyongyang Medical University, he defected to the South after the Korean War and served as the director at the Ulchi Tiger Brigade Hospital.
6: 아이고.
1: Since his passing in 2021, his son has been carrying on his father's legacy. Just as his father did, he provides not only medical treatment, but also the utmost respect to the war veterans who visit the hospital.
7: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참전용사들이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그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좀 미국처럼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These are the unsung heroes who rushed into battle for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자,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벽 좀 허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요, 헛똑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진실되게 좀 진솔하게 표현했던 좀 부정적인 마음도 좀 꺼내 보였던 그런 노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항상 제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데 좋은 척하는 거, 뭔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가끔 느낄 때 스스로 좀 헛똑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저를 딱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신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쵸?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전통춤이라고 하면 어떤 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긴 수건을 들고 추는 살풀이나 혹은 하얀 고깔을 쓰고 춤을 추는 승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첫 무대에서는 전통춤의 몸짓을 기반으로 만든 창작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동준의 모던 굿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이동준 씨는 전통춤을 토대로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춤과 미디어 아트의 만남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 춤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동적인 움직임과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동준의 모던 굿 함께 만나보시죠.

0: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모던 굿 함께 하셨고요. 이동준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 이동준 씨라고 하면 그 댄싱 라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첫 질문이 이걸 줄 모르셨죠?
1: 네, 댄싱 라인 진짜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무대였을 것 같은데 그때도 부채를 활용한 이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해서 별명이 부채도사가 됐더라고요.
1: 제가 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제가 어느

0: 순간 부채 도사가 되어있더라고요. 무용수가 부채 도사? 조금 의아했는데 그래도 도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별명으로 불러주는 거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정말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것 같고, 같이 춤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혹은 처음 뵙는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0: 댄싱 나인 그 한국무용은 이제 제가 나간 이유가 그 무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쫄바지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고 천만 날린다고 이렇게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게 9년 전이라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셨지만 9년 전에 그런 걸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한국무용도 남성스럽게 좀 춤출 수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 나갔습니다.
1: 보통 한국무용하고 하면 생각나는 그 예쁘고 곱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을 많이 벗어나는 춤이셔서 그래서 아마 더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0: 그걸 조금 네, 생각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1: 추구하시는 것도 있고요.
0: 네네.
1: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통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개성 있는 무대들을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한국무용하고 비주얼 아트가 함께하는 공연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름이 푸닥거리였죠.
0: 네,
1: 맞죠?
0: 맞습니다. 푸닥거리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푸닥거리는 저희가 2021년 이제 한국무용재전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게 원래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서 치유의 목적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술가의 치유를 해줄 수 있나. 그래서 접근 자체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모티브로 치유의 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미디어하고 구음 건무가 어우러지는 미디 건무라는 작품이 있었고 거기서 미디어 아트를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0: 네, 제가 여러모로 이제 한국무용을 좀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미디어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그 미디 건무라는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미디어 쪽으로 또 감독으로 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 그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명인이었다면 요새는 그렇게 한 분야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를 다 많이 해야 또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새 또 MZ세대들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제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거양득 하나를 해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예전부터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대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재밌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몇 개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뭐뭐 하시는 거죠? 원래 한국무용은 당연히 하시는
0: 네,
1: 거고.
0: 한국무용, 뭐 창작무용,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뭐 기획,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촬영, 그리고 또 이게 끝나면 하는 편집,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있는데 유튜브 댄서스 잡이라고 저희가 장난으로 500개의 직업을 가진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다양하게 해서 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댄서스 잡이 그 무용수들의 어떤 삶을 담은 영상이라고 들었는데 그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0: 네, 그러고 있습니다. 댄서스 잡. 네, 그래서 무용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잡 직업처럼 안 보이고 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 혹은 대중들에게 좀 노출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야, 정말 특이한 일까지 하십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모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무용을 시작하셨나요?
0: 네, 저는 모델 라인 46기 이제 거 수련하면서
1: 정식 기수가
0: 네,
1: 있으신
0: 기수가 있습니다.
1: 정통파시군요.
0: 네, 그래서 런웨이를 걷다가 이런 조명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꼭이 길만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기를 찾던 중 저희 친누나가 이제 한국무용을 하고 계셔서 이건 진짜 그때 당시엔 되게 독특한 특기였거든요. 남자가 한국무용 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춤을 배우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영감을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연습실에서 춤을 추는데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이 말없이 웅변적인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서
1: 한번 딱 해보고
0: 네,
1: 바로
0: 한번 하고
1: 그러셨어요?
0: 네,
1: 와.
0: 무용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을 시작을 했는데 봤던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무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모델로도 잘 나가셨을 것

0: 그런 수련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관객들의 공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활동해 주실 무대는 한량무라고요?
0: 네, 한량본색이라는 작품입니다.
1: 한량본색. 예. 아, 한량무를 바탕으로 만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한량무, 그 홀춤의 한량무를 겹춤의 춤으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춤보다도 한량무를 기반으로 두 남자가 절벽 아래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 절벽 아래 서 있는 모습만 그 형상만 가지고 이 작품을 안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보실 때 두 남자의 묘한 감정을 좀 움직임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홀춤이 아니라 겹춤으로 만나는 한량무 한량본색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전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와도 돼요?
2: 네.
0: 오.
1: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그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0: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네.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네.
1: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0: 오,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1: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0: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1: 생걸로.
0: 맞다. 네. 아니면 달달하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1: 아, 한우 불고기.
0: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탈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소주라고 해서
0: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1: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0: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1: 네, 여기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3: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0: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4: 아, 불고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4: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소중한 거예요.
4: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4: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4: 예,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4: 아, 예.
0: 오, 너무 좋아요.
4: 맛있게 드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2: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2: It's a very special 네.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0: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2: 병안에?
0: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진짜?
0: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2: 8개.
0: 8개인데 8개. 이걸로 나란히 나란히 네. 나란히 나란히
2: 진짜 완벽하게
0: 예, 주입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2: 진짜 신기해요.
0: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2: 바로 이렇게 쭉
0: 네, 이렇게 쭉
2: 이제 시작, 여행 시작. 예.
0: 한번 타보시겠어요?
2: 자, 오케이.
0: 네.
2: 이거 네 개.
0: 네 명씩.
2: 네 명씩.
0: 하시고, 또 네 개를 집어서.
2: 네 개. 자, 세 개. 그리고,
0: 네,
2: 세 개.
0: 한 개 더.
2: 하나, 오케이.
0: 그리고,
2: 자, 이제 이걸로
0: 나란히, 나란히.
2: 나란히, 나란히.
0: 나란히, 나란히.
2: 오케이.
0: 네.
2: 자, 눌렀어요.
0: 수입.
2: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0: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2: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뽑는 거.
0: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2: 와.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0: 네.
2: 너무
0: 그리고
2: 너무
0: 이제
2: 신기해요.
0: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2: 박스 안에 네. 포장하고
0: 박스
2: 그다음에
0: 세계로.
2: 아, 예, 해외에서도
0: 네, 그럼요.
2: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y they send just all over your store.
0: 맞습니다.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 주는 거예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한국물이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1: 네.
0: 이거 고기 날로,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정돈적인 한식 불고기.
1: 천상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익은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우리 가, 네, 우리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불고기.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불고기.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eum 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eum 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bae. I will do medium small dice. Done. Now, catnip.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1: Sajanim!
0: He's gone. Maggiore,
2: ma noi insieme.
3: 한참 기울이야.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확인해야 되죠. 오늘 우리 목표.
3: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Salute.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0: 네.
1: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살짝이요. 새콤한 맛이
0: 그
1: 저는 느껴질 수
0: 네.
1: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우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이발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ed the beauty of Hongs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0: 이너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1: 제목이 참 강렬하다. 목소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 그것이 상상이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우리 둘 뿐이라는 거죠.

0: Today,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is Gil. It's an animation based on author Ku Byung-mo's steady seller, Agami. It tells the story of Kun, a boy who survives drowning to death by developing gills, and the story of the people in his life. It is a work that has been invited to numer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Director An Jae-hoon directed the work by adding imaginative elements to the original story. Actors Jung Hae-in, Lee Chung-ah, Kang Han-eul, Yoo Jae-myung, and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participated in the voice acting,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아가 정신 차려봐.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6: 잘 생각해.
7: 다 나 때문이야.
8: 날 죽이고 싶진 않아.
9: 가라고.
0: Let's watch Gil together. It's the deep of night.
3: 안 돼.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0: Haeryu accidentally falls into the river. Just as she reaches the brink of death, from afar, a man swims closer.
3: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이구나.
0: In her hazy state, she knows strange wounds on the man's neck. He lays her down on dry ground. Then he leaves.
3: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8: 내 편의대로 해서 미안하지만 건너편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Not moving towards dry land, but into the water.
8: 나는 괜찮아요.
0: Are those scales on his back? And just like that, Hun, the merman, vanishes from Haeryu's view. That brief encounter remains seared in Haeryu's mind.
1: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0: She tries to track him down. Just as she's about to give up, she receives a message from Kang Ha.
10: 비공개로 돌리시기 전에 우연치 않게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0: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1: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걸요.
0: From him, she gets to hear about Kun's past. The timeline moves back to a long while ago.
4: 어제 무슨 문제가 생겼구만.
3: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4: 둘러보고 올 테니 어서 자거라.
0: Young Kang Ha and his grandfather live in isolation by a closed-off lake. One day, while looking out on the water, grandfather sees that a car has crashed into the lake.
4: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산 사람을 건지긴 글렀구만.
0: It takes him a moment to discover and pull a boy out of the water.
2: 아가, 정신 차려봐. 아가.
0: That boy is none other than Kun.
3: 감촉이 이상하네.
0: Kang-ha realizes that Kun is no ordinary bo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0: They're not wounds, but gills that had formed spontaneously to save the boy from drowning.
3: 어째서 물고기?
4: 자꾸 물가로 가서 하나 꺼내줬더니 잘하고 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3: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몰라. 어디 알 수 없는 비밀기관에 끌려가 산채로 실험대에 오를걸? 아, 그러니까 그냥 뒤질라고 환장했나? 진짜 물고기 아니야?
0: Thanks to that change, Kun survived. But he ends up half human, half fish, and is forced to keep his existence hidden.
6: As time passes, both Kangha and Kun grow into young men.
9: 야, 그만하고 빨리 나와!
6: Kangha still grumbles, but he looks after Kun. They live a quiet life.
10: 어느새 녀석은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채로 좁은 세계에 가둬뒀었죠.
6: But one day, a figure appears to shatter the tranquility. It is Kangha's mother.
11: 아버지, 애는?
7: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냐?
6: In-young, who abandoned young Kangha and went off on her own. She sees Go-on.
11: 애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6: And as a mom, she's so out of touch that she almost confuses him for Kangha.
7: 보면 모르냐?
8: 누구 왔어?
6: Longing for a glorious past, In-young lives in a denial of her reality that she thinks leaves her nothing but scars.
12: 나가면 안 돼요!
13: 모두가 날 기다린단 말이야!
12: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13: 네가 잘 망쳤어!
6: Because of her, Hoon and Kangha's lives are thrown into turmoil.
12: 그만 쳐 울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7: 다 나 때문이야!
6: How will they deal with the way things change? A dazzling story of survival and salvation. It is the animation Gil.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the voice actor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 original novel, a work where beauty and sorrow coexist, director An Jae-hoon changed the setting to Europe.
14: 이야기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돼 있어서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도경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을 조금 옮겨옮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6: The cast is impressive. An chose actor Jung Hae-in for Kun as the voice that would best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14: 도경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혜인 배우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6: Actor Kang Han을 acts the voice of Kangha, Gon's friends and part of his new family who deals with mixed feelings.
15: 강하라는 친구가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6: For veteran actor Yoo Jae-myung, this was his first voice acting role. This is how he came to join the project.
16: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6: In-young, the character who triggers the events that lead Kun to leave home and venture out into the world, is portrayed by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17: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유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곳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6: A blend of deep meaning from literary roots, the fantasy of animation, and subtle acting. It is the animation movie, Gil. The character from Gil that captured the attention of K-Stor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6: A child who grew gills to survive a deadly situation.
10: 고는 저로선 들어본 적 없는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6: The mutant Kun, who is most himself in the water, but so lonely.
0: Actor Chung Ae-in lent his voice to Kwon. Modulating vocal pitch and breath, he is said to convey deep, rich emotion in each line of dialogue.
18: 본을 연기할 때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말과 말 사이에 남아있는 말 끝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0: Witness a heart-wrenching coming-of-age story shared by Chung Ae-in. A meeting of K-literature and K-animation. This is the animation movie, Gil.

0: Munsom Island is Korea's largest marine ecosystem. Its splendid coral gardens are home to a vast array of creatures. Most of the fish living in Jeju's waters can be found here.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만남의 광장은 문섬을 대표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Manname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Amberjacks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1: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돈치라고 부릅니다.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귤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0: Hidden among the coral, this fish looks relaxed.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nunjaengi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fin. Despite having the word 돔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The scar-breast tusked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y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Lionfish boasting its elegance, grace of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
1: 솔배가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Jeju'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 냄새.
1: 응, 전 냄새. 고소한 냄새.
2: 와, 맛있는 전이네. 선지향 하나도 안 나.
0: 진짜 잘한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2: 아,
0: 맛있다. 아,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 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에요.
1: 촉촉하고 밑간을 잘하셔서 되게 감칠맛 있는 전이에요.
2: 선지전이라는 네이밍에 겁먹지 마세요. 전혀 향 안 나. 그리고 진짜 겉바속촉. 그냥 겉바속촉.
0: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그런 거야?
1: 너무 맛있다.
0: 비 오니까 더 맛있네.

천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로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고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전 진짜 맛있어. 아우.
1: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늦게 할 것 같으면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2: 와, 전 진짜 맛있다.
1: 2026년 먹은 전 중 1등.
2: 전이 너무 맛있어. 중독성 있다.
1: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3: 아, 귀한 집이다.
1: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표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2: 또 화날 것 같은데?
1: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2: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아우.
1: 저건 과연 우리 걸까?
2: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1: 어,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4: 괜찮으세요?
1: 잘 팔아요?
4: 안 팔아요.
2: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4: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2: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1: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 있고 이거보다는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2: 우와. 우와.

0: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1: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이냐.
0: 기대된다. 우와.
1: 우와. 약간 도토리묵 같아. 아주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0: 아, 선지가 이렇구나.
1: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죠.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0: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1: 뻑뻑한 거 너무 싫거든.
0: 근데 이거는 메밀묵 수준 진짜 그냥.
1: 수준이야.
2: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물로. 선지 삶는 거는 한 솥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고기 삶는 시간은 3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포인트는 장이죠.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손님 입맛을 사로잡는 거겠죠.

0: 진짜 메밀무김자를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 더 하신 것 같아.
0: 잘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시는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네.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지만 난 이 안에 있는 우거지가 정말 킥인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나네.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0: 밥 싹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1: 국밥이라고 아.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0: 쑥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내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쑥 들어가고.
1: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다.
0: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0: 이렇게만 팔면 선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여긴 아니. 체감이 확 돼요.
0: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조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1: 이야 대박이다.
0: 진짜 1등이네.
2: 선지는 나의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오래오래만 하세요 하고 나 눈물 나올라 그래.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단계로 쉬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친구 맞출 수 있겠어?
1: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0: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1: 도둑이요?
0: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1: 네, 네.
0: 뭔 도둑이죠?
1: 밥도둑.
0: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에요. 끝!
1: 네?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0: 누군데?
1: 어, 나오신다고?
0: 누군데?
1: 연정훈 씨?
0: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1: 그 유명하잖아, 대한민국으로.
0: 뭘로?
1: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0: 아, 한가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이다?
1: 아, 그 도둑 아니에요?
0: 그 도둑 봐, 그럼.
1: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에요? B 오니까 B?
0: 가자.
3: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은 계속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헤드셋으로 잘 듣고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어때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I'm Live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이 경험이 좀 소중하고 또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저와 함께 이제 보내게 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의 공연은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hat am I afraid of when there's nothing there? 이라는 영어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이번에 나온 EP 앨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있는지, 다루고 싶은지 저의 얘기로 채운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오늘 하나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스! 여기 CD도 보이는데요. 와우! 제가 좀 이따 사인해드릴게요.

이번 EP의 타이틀곡 내가 그 벽을 허물게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할머니 댁 소파에 항상 그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소녀 때 사진.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사진 속 할머니를 보고 제가 마치 제 여동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벽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느꼈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펄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라스트 씬을 저희 제주도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진짜 많이 봐요. 저 혼자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분께서 눈에 되게 펄을 이렇게 잔뜩 올리신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밤 씬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펄같이 그런 디테일한

밤 메이크업을 요청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게 너무 밤신과 잘 어울리면서 아 그냥 저를 스쳐간 우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연히 그냥 흐르는 대로 우연들이 나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우연들을 펄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펄스들에게 바치는 그런 감사의 노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저의 9월 16일의 펄스로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마지막 곡은 항아리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1: 네!
0: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응당 물이 차잖아요. 그냥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물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이제 알아가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제가 만드는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변해가시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항아리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벌스에 그 부분 누군지 아세요?
1: 조지.
0: 네, 맞아요. 조지님께서 그 나레이션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깨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남자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아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안녕하세요.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전통춤이라고 하면 어떤 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긴 수건을 들고 추는 살풀이나 혹은 하얀 고깔을 쓰고 춤을 추는 승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첫 무대에서는 전통춤의 몸짓을 기반으로 만든 창작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동준의 모던 굿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이동준 씨는 전통춤을 토대로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 춤과 미디어 아트의 만남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 춤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동적인 움직임과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동준의 모던 굿 함께 만나보시죠.

0: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모던 굿 함께 하셨고요. 이동준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 이동준 씨라고 하면 그 댄싱 라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첫 질문이 이걸 줄 모르셨죠?
1: 네, 댄싱 라인 진짜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무대였을 것 같은데 그때도 부채를 활용한 이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해서 별명이 부채도사가 되더라고요.
1: 네, 제가 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 부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무용수가 부채도사? 조금 의아했는데 그래도 도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별명으로 불러주는 거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정말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것 같고 같이 춤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혹은 처음 뵙는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1: 댄싱 라인 그 한국

0: 무용은 이제 제가 나간 이유가 그 무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쫄바지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고 천만 날린다고 이렇게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게 9년 전이라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셨지만 9년 전에 그런 걸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한국 무용도 남성스럽게 좀 춤출 수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 나갔습니다.
1: 보통 한국 무용하고 하면 생각나는 그 예쁘고 곱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을 많이 벗어나는 춤이셔서 그래서 아마 더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0: 그걸
1: 네.
0: 조금 네, 생각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1: 추구하시는 것도 있고요.
0: 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통 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개성 있는 무대들을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무용하고 비주얼 아트가 함께하는 공연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름이 푸닥거리였죠.
0: 네,
1: 맞죠?
0: 맞습니다.
1: 네.
0: 푸닥거리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푸닥거리는 저희가 2021년 이제 한국무용재전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게 원래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서 치유의 목적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술가의 치유를 해줄 수 있나. 그래서 접근 자체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모티브로 치유의 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아, 미디어하고 구음 건무가 어우러지는 미디 건무라는 작품이 있었고 거기서 미디어 아트를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0: 네, 제가 여러모로 이제 한국 무용을 좀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미디어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그 미디 건무라는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1: 네.
0: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미디어 쪽으로 또 감독으로 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 그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명인이었다면 요새는 그렇게 한 분야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를 다 많이 해야 또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새 또 MZ세대들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제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이나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거 양득 하나를 해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예전부터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대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재밌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몇 개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뭐뭐 하시는 거죠? 원래 한국 무용은 당연히 하시는
0: 네,
1: 거고.
0: 한국 무용, 뭐 창작 무용,
1: 네.
0: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뭐 기획,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촬영, 그리고 또 이게 끝나면 하는 편집,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있는데
1: 네.
0: 유튜브 댄서스 잡이라고 저희가 장난으로 500개의 직업을 가진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직업을 다양하게 해서 네,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 댄서스 잡이 그 무용수들의 어떤 삶을 담은 영상이라고 들었는데 그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0: 네, 그러고 있습니다. 댄서스 잡. 네, 그래서 무용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잡 직업처럼 안 보이고 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 혹은
1: 네.
0: 대중들에게 좀 노출하고자 제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야, 정말 특이한 일까지 하십니다. 아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모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 무용을 시작하셨나요?
0: 네, 저는 모델 라인 46기 이제 거 수련하면서
1: 아, 정식 기수가
0: 네,
1: 있으신
0: 기수가 있습니다.
1: 정통파시군요.
0: 네, 그래서 런웨이를 걷다가 이런 조명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꼭이 길만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기를 찾던 중 저희 친누나가 이제 한국 무용을 하고 계셔서 이건 진짜 그때 당시엔 되게 독특한 특기였거든요. 남자가 한국 무용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춤을 배우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영감을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연습실에서 춤을 추는데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이 말없이 웅변적인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서
1: 한번 딱 해보고
0: 네,
1: 바로
0: 한번 하고
1: 그러셨어요?
0: 네, 무용이다.
1: 와.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을 시작을 했는데
1: 네.
0: 봤던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무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모델로도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1: 경기 도립 무용단에도 입단하셨는데 배역을 맡으시고 또 세계 3원색을 모티브로 한 공연도 선보이시고 이렇게 뭔가 그전에는 잘 보기 힘들었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는 어떤 걸 계획하십니까?
0: 일단 말씀하셨던 경기도립무용단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주역을 하면서 그때 되게 두려움도 많았고 근데 그때 배웠던 춤들이 지금

0: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기반으로 전통춤을 수련하면서 미디어 아트 쪽으로 조금 전향을 하면서 한국명을 대중화시키는 데 되게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발빠르게 트렌드에 따라가서 움직이는 것보다 전통춤의 그런 수련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관객들에게 조금씩 미디어와 결합된 그런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보여주실 무대는 한량무라고요?
0: 네, 한량 본색이라는
1: 한량
0: 작품인데.
1: 본색.
0: 예.
1: 아, 한량무를 바탕으로 만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한량무, 그 홀춤의 한량무를 겹춤의 춤으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춤보다도 한량무를 기반으로 두 남자가 절벽 아래,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 절벽 아래 서 있는 모습만, 그 형상만 가지고 이 작품을 안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보실 때두 남자의 묘한 감정을 좀 움직임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홀춤이 아니라 겹춤으로 만나는 한량무, 한량 본색.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0: I'm astronomer Ji Woongbae, and today I'll be taking you on a journey through the universe to uncover the origin of gold. Do you like gold? I like it a lot. I like it because gold was born in space. In astronomy, gold is a very meaningful element. But is it so expensive? Because it came from space. Before we discuss the value of gold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let's first examine it from an economic one.
1: 금은요, 실물 자산이거든요. 한마디로 각국 나라가 만들어낸 종이 채권이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종이 쪼가리가 되겠죠.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됩니다. 근데 금이 이어오면서 금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항상 인정을 받아왔던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IMF 때였죠.
2: 97년 환율이 폭등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가운데
1: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원화를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달러를 원했었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달러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다 갖고 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 금을 다 팔았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은행들이 사서 해외에 가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벗어났었거든요.

0: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추세는 있어도 장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우상향한 것이 바로 금이다. 앞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금의 값어치는 하락한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금이라는 이 금속은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인류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금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 Everyone loves gold, but few people know.

0: where it came from. Gold was created through the remnants of cosmic collisions and explosions in the universe. It is formed through the rapid neutron capture process known as the R process. The nuclear fusion after the Big Bang, when the universe was expanding, produced only hydrogen and helium. Even the nuclear fusion in stars can only create elements up to iron. Elements heavier than iron cannot be formed inside the stars. An extreme environment where neutrons are released en masse is required. At that moment, atomic nuclei quickly capture neutrons and become heavy. As a result, gold is created. The density of the star must be extremely high, and there must be more neutrons than protons. The remnants of stars that underwent the R process eventually flowed into our solar system just before its formation. However, because the gold that arrived on Earth in its early stages was extremely heavy, most of it sank deep into the Earth. The gold that we find today was contained in meteorites that fell from space. It is the remnant of a star born from an extreme explosion among neutron stars. Where did humans first discover gold? Today, we can buy gold with money, but in ancient times, it was mostly found in rivers. Many people think that gold is mined from veins deep underground, but there is still much gold left in rivers. That is where we can find it. Gold panning is finding gold in nature. Anyone can dig gold as long as they have the necessary tools.
1: 이 도구는 석션기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잘한 자갈 모래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슬루이스라고 그 물살이 이제 흐르게 되면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이제 금속 물질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기 안반이랑 안반 사이에 보면 물이 강하게 쓸려 나오고 그리고 저 안반 바로 뒤쪽에는 물결이 좀 잔잔해 보이잖아요. 저쪽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황토색인데 그런 흙들은 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사라고 해서 그 비중이 있는 그러한 모래들 그리고 광물 성분들 그러한 성분들이 황토층 흙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좀 어둡게 띄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채취는 다 했고요. 이제 선별 작업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물살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살을 이용을 해서 비중 선별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스쿱 부어 보겠습니다. 한 스쿱을 이렇게 부어 버리게 되면 모래들은 금방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 있는 돌이라든지 자잘한 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쓸려 내려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0: Once the molten gold is cast into 1,300-gram gold bar, the second stage begins.
1: 금을 녹여가지고 나온 이 골드바 제품을 가지고 아변기를 이용해서 금을 얇게 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얇게 핀다는 것 자체가 금의 두께를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골드바의 각 중량마다 그 금의 두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aluminum, iron, zinc, and nickel.
1: 질산 용액에다가 금속판을 넣어서 녹는지를 보여줄 건데요. 제일 먼저 철을 넣어볼게요. 요만한 조각이고, 그 다음에 니켈, 아연, 징크라고 하죠. 그리고 알루미늄도 있습니다.

0: 구리에 넣어볼게요. 나비 있죠? 납.
1: When immersed in an acidic solution, the other metals react, releasing bubbles. But pure gold remains intact.
0: 금속들이 이제 그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세기가 이제 금속들 종류마다 달라요. 강한 산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을 하면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대신에 그 전자를 받아줄 누군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산 용액에 많이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수소 중성의 수소 기체가 되면서 이 용액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속 표면에서 수소 기체들이 뽀글뽀글하고서 거품이 생기면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아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금의 경우는 산화 환원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이온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금속 상태로 중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도금을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끼리 경쟁을 시킬 거예요. 여기는 지금 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금을 녹여놓은 금 이온 용액이 들어있어요. 얘 둘이 서로 맞닿게 했을 때 금 이온이 철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가서 철을 이온화시키고 금이 고체로 변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철판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0: 아까 우리가 산 용액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금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속 상태의 금이 전자를 안 뺏기기도 하지만 양이온 상태의 금은 전자를 뺏어오는 힘이 강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철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서 자기가 금속 상태, 중성 상태로 바뀌어서 달라붙고 철은 양이온이 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나가는 거죠.
1: Simply put, the electrons in the iron are replaced by gold. The plating process is complete after the two metals trade their positions.
2: 첫 번째 실험은 산에 녹이는 실험은 금이 다른 금속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안정한 금속이냐, 즉 전자를 잘 잃지 않는 금속이냐, 산화가 잘 안 되는 금속이냐를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실험은 다른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금이 빼앗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여 눈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금속들 중에 전자를 제일 안 잃는 금속이 금이에요. 1등이죠. 우수한 거죠.
1: Even now, somewhere in the universe, new gold is likely being created through violent collisions between stars. However, the gold produced in space, based on current technology and economic viability, humans can recover around 60,000 tons of gold. However, from an astronomer's perspective, the value of gold is

0: 아, 네. 소문의 진원지는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수작업 흑백 애니메이션이고요.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약간 좀 미묘하게 오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산이 사실 제 방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다가 어느 순간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산이 하루 만에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산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북한산 쪽에서 지진이 일어야겠지? 근데 그 지진이, 북한산이 지진을 내면서 일어날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 지진은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것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문의 진원지의 큰 논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애니메이션과로 이제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1년 훨씬 넘게, 좀 넘게 방황을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보내고 제대로 된 완성 작품이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그 2학년이 올라오고 나서도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보다가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지원을 해봐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을 주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1: 네, 전문사 면접할 때 첫 만남이 있었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겠지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희윤이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프레임 단위가 수상하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수상하다. 특히 이제 뭐 궁금하다라고 많이 할 텐데 그걸 수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는 작업을 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회화랑 이제 그 회화를 확장해서 시작하게 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살짝 바늘을 담갔던 영화 같은 이 세 가지 장르를 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장르들의 시간, 갖고 있는 시간의 성질들이 다르다는 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시간층이 함축되어 있어서 점처럼 보여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현실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비슷한 시간 타임라인을 갖고 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흐르긴 하지만 모든 걸 약간 뒤바꿀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의 시간의 성질이 이게 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안에 성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같이 한 군데 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 소문의 진원지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순간.

0: 하늘 있잖아요. 뭐 가령 햇빛이 떨어지는 순간도 되게 당연한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비상식적인 일일까라고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기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들에 자주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비롯해서 그렇게 좀 구체화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철학적인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바보 같은 질문들을 좀 자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상한 책이나 영화들에서 주로 많이 봤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남긴 어떤 실수의 흔적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농담 같은 것에서도 많이 받아요. 방금 한 말처럼 좀 이상한 말들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비약적인 생각들이 농담으로 다가오게 돼가 되는데, 그런 농담들에서 많이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수 같은 거는데 그 밑에 가끔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처음에 그걸 애기들이 장난쳐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치가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령 뭐 도로 같은 데서 사람들이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어긋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를 느끼면서 시선이 한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1: 일상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것들.
0: 아, 그렇게 포장해 주신다면 넙죽 받겠습니다.
2: 그림 하나하나마다 볼거리가 많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제 컷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컷과 컷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경우 이제 그 컷과 컷이 이제 집합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이윤 감독의 작품은 이제 그림 하나하나가 그 압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다고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기가 힘든, 화면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제가 그 기억극장 만들고 나서 4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거의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극복이 되셨나요?
0: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일단 마감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림을 혼자 그리다가 그림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혼자 독학으로 배웠는데 꽤 그게 잘 맞아서 졸업작품으로 기억극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졸업을 하게 됐고, 그게 연이 되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해야겠고, 저 국내 대학원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졸업작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한예종 애니메이션과 졸업 작품들이 가장 자유롭고 되게 다채롭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들 출신이 다 한예종 애니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이런 대단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들어와 봐야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 잘한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길러낸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좋았어요.

0: 사실 이제 함유원 감독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종종 하는 말로는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작업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작품 하나에 너무나 공을 쏟다 보면 이제 스스로 소진하는 경우가 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두 번째 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다행히 함희원 감독 같은 경우는 넥스트 스텝도 또 기대되는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루틴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제큰 바람입니다.
1: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그림으로 구현됐을 때가 가장 희열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정도로. 근데 그런 순간들이 좀처럼 오지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희망과 뭐라 해야 되지? 고문을 같이 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저는 기억극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장면, 비둘기가 천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소문해진 한지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유리가 굴러가는 장면. 그 장면이 각각 제일 좋았던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 되게 이상하게 관객으로서 딱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거든요.
1: 오, 아, 그래요? 성공했네요. 만들면 만들수록 희한하게 좀 수상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는 약간 끝도 없고 깊이도 없는 부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존의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영화나 그림이나 어떤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백지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흐름과 이야기 안에 변수가 많다고 그래야 될까요? 변수가 할수 있는 가능성과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걷잡을 수 없는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이자 소원은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개봉하는 게 소원입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여기 온기가 엄청 많아요.
1: 우와.
0: 이게 무엇인고 엄청 크다, 진짜.
1: 우와. 우리 한 3,600m.
0: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0: 저는 이렇게 큰 가발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온기 피자가 되는 건데.
1: 어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0: 아이고, 내 온기.
1: 아, 아까웠네, 온기.

0: 아, 바다다.
1: 바다네.
0: 울산 바다.
1: 그러니까.
0: 아, 드디어 바다에 갔습니다.
1: 어제는 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지, 어제는.
0: 네. 아니, 그래도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어,
1: 그러니까. 오늘 몰랐던 게 많죠.
0: 예?
1: 몰랐던 게 많죠.
0: 너무 많아. 예.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1: 오늘
0: 바다부터.
1: 이제 여기 송정에 예. 이제 어촌 정주어항이거든요, 여기가. 이곳에 이곳에 어민들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예. 어촌 정주어항이라 그런대요.
0: 아. 예, 그래서 이제 되게 큰 광역시인데 이런 작은 폭우랑
1: 그러니까 오히려 광역시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런 어촌들까지도 다 그 시 경계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0: 아~ 네.
1: 그래서
0: 여기가
1: 이제 여기
0: 그럼 송정.
1: 네.
0: 송정 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송정항.
0: 송정항.
1: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네. 또 이곳 바다를 생활의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네. 해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해녀?
1: 네. 네.
0: 여기 해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0: 진짜? 네.
1: 그리고 와. 뿐만 아니라 네. 해녀들의 삶을 우리가 약간이나마 네.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요.
0: 체험까지?
1: 네.
0: 아, 저 운동을 하고 왔었어야 되나.
1: 아, 펌핑업, 펌핑업.

0: 감사합니다.
1: 아. 오래 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 준비. 네. 아 그러면 저희도 저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0: 전복, 아. 네. 해삼. 네.
3: 설아, 성게. 전복,
0: 해삼,
4: 순성게,
3: 순게,
5: 순게.
2: 뭐 낙지, 문어 이런 건 없어요?
1: 다 있어요.
2: 있어?
0: 예예. 예.
2: 돌문어도 있어요.
0: 돌문어도 있는데 그걸 좀 보기가 힘들어.
2: 아, 그치 힘들지. 아.
6: 그리고 제수 좋은 날은 이제 해외로 가면 낙지도 문어도 많이 잡고 이러는데 뭐 어떤 날 안 볼 때는 시야 때문에 안 볼 때는 안 보고. 아,
2: 와, 이 납덩어리. 여기 그러면 네. 수심이 얼마나 되는데요?
0: 수심이 좀 깊은 데는 뭐 2m, 3m 되고 해녀들은 보통 뭐
2: 5m 정도 들어가요.
0: 5m까지는
2: 못 가요. 아, 그럼 한 3, 4m 정도?
0: 3, 2, 3m. 3m 네. 2, 3m 정도.
2: 수영 해보셨어요?
7: 저는
2: 해봤죠.
7: 가련 국민학교 수영부 출신입니다.

0: 해녀보다 해녀보다 더 더 잘하는 거 아니야?
1: 아 그건 아니 바다.
2: 바다.
1: 아 바다. 네.
3: 바다.
1: 네.
3: 바다. 바다 수영은 또 제가 또 저 외가가 또 저기 해운대.
1: 와. 해운대요. 아. 아.
3: 방학마다 또 가가지고 빵 막 우리. 아. 그나저나 네. 주호 씨야말로 진짜. 저는 이제 바다 수영, 좋아하시잖아요.
1: 저도 이제 바다 수영했었죠. 네. 네, 바다 수영 좋아하고.
3: 스킨스쿠버 예전에 네, 하시고.
1: 스킨스쿠버도 뭐 잠깐 네, 이렇게 담궜기만.
0: 어, 원래 잘하시겠네 그럼 조금 그래. 깊은 데가 더.
1: 아, 갑자기 아니야. 그런 말 해놓고 그런 말 못하면 안 되니까. 맞아. 진짜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골라 입으면 돼요?
0: 예. 와. 또 한복.
1: 와 한복. 네. 아, 자 사이즈. Excellent.

0: 수경은
1: 유심자.
0: 수경이도 쑥 갖고 닦으면 나.
1: 오이씨. 뭐야 이거?
0: 많이 안 끼거든요.
1: 이게 3kg 맞아?
2: 성에 끼는 게 쑥으로 깎이면 쑥으로 닦으면 좋아져요.
0: 예, 방지하는 거.
2: 아, 진짜.
0: 지금 한 88.
1: 4kg 아닌데 이거.
0: 몸이다 이제.
3: 근데 안 헐렁하게.
1: 야.
0: 이거 여기도 예. 요거 가지고 4kg 그거 하니까 무거워요. 우리는 사관이라니까
1: 이거 10kg 되는 거 같은데.
4: 사관 같은 거 10kg.
0: 18개 20kg 딱 아주 막 이거
1: 맞아. 진짜.
0: 아이고.
2: 형님 오늘 수고하시네.
4: 성경아 저쪽 와.
2: 야, 이거 들어가죠. 바구니.
5: 네, 여기 있습니다.
4: 아. 네, 들어갈게요.
1: 중불도 없이 바로 들어가고.
4: 아이고야, 물도 억수로 갔네.
1: 강하게 키워 주시라. 아. 야, 차갑다. 아,
3: 차갑다.
0: 차갑다. 시원하구만.
1: 아, 이거 동해바다였지?
4: 그래도 복받았네. 오늘 이 시야가 참 좋네.
0: 비도 안 오고 날씨도
1: 좋구만. 그렇죠?
3: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 허벅지.
4: 미안해. 빨리 가요.

0: 와, 여기 뭐야, 뭐야? 고기가 엄청 많아.
1: 맞아, 일단 우리 운전할 때 거기 맞춰.
0: 네.
1: 여기 거기 한번 있어. 아, 내가 이제 루트에 내달려 있는.

0: 어머 어머
1: 저 뒤에 살찐 돼지 있어요.
0: 어. 아 진짜 잘 살고 있어. 뭐
1: 그리고 내 대기 저런데 안 살고 있어요.
0: 네.
1: 지 몸을 보호하기 수면에 밥그릇을 때 들어가 있어.
0: 그러니까
1: 예 적었어.
0: 보일틈 이런 데서 방금 해줬어. 어. 이야 나는 우리 혜연이 옆에 붙어 다니면 다 캐주셔.
2: 나는 왜 없어?
3: 이따
2: 야, 내가 지금 내가

0: 해드릴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바빠, 너무. 와.
1: 생년들은 하나하나 다신사을 하고 뭐. 그거 갖고 보게.
2: 진짜 우리는 와. 잘 찾기도 힘든데.
0: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지가 않는데.
1: 사이트가 같은 애니까 잘 안 보여.
0: 거의 사이트로 돌려도 그냥 하나하나 잠깐 그럴 수 있는 거.
2: 야, 이렇게 물질 하시면 하루 한 몇 시간? 5시간, 6시간?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잡으시면 일당이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1: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고.
2: 모르고.
1: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잡는 날도 있고.

0: 조금 더?
1: 아니. 들어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0: 먹으러 가요. 예. 아. 아, 무거워.
2: 지금.
3: 아따. 되겠다.
4: 이렇게 다 우리가 잡은 것 같구만.
3: 와. 야. 아저씨, 맛있겠어.
2: 아, 저 아리 굵어, 아리 굵어.
4: 쟤 좀 더 작네. 아리 굵어, 아리 굵어. 이거 봐, 이거 봐.
0: 성게.
4: 우와.
3: 아, 성게.
4: 성게.
3: 자연 성게.
4: 와.
2: 야, 이거 맨손으로 잡아도 진짜.
4: 잘 있네.
0: 고생하셨습니다.
5: 네.
0: 아, 근데 이거 잠깐 들어갔던 건데도. 야, 이 칼로리 소모 엄청 날 것 같아요.
6: 예, 칼로리 소모는 심하죠. 그 날이 또 좋을 때는 괜찮은 게 없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힘들죠.
0: 아, 그거, 아니 이게 되게 잔잔한 것 같은데
6: 예.
0: 생각보다 물살이 세더라고.
5: 몸이 쇠서 이렇게 물살. 이렇게 쓸려가네.
6: 물살이 세고.
5: 뭐, 이렇게 그래서 한대 찧었어요.
0: 틈 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해도 몸이 계속 이렇게 돼요.
6: 예, 근데 일반인들이 체험 안 해보고는 해녀가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이제 한번 들어가봐야 알지.
0: 그리고 이 전복 따는 게 너무 어렵네요.
6: 어렵죠. 한 방에 이래 보고 한 번에 딱 당겨야 되지. 두 번 이래 만지게라면 돌에 딱 붙어 안 떨어져. 그렇게 해녀들이 기술이 좋죠.
2: 아니요, 나는 물속에서 너무 우아하죠.
6: 네.
2: 나는 진짜 바다 사자 하나 이런 거 보는 거 같아.
6: 결국 너 바다 사자 얘기라고.
0: 아, 별명이 바다 사자예요?
6: 바다 물개를 해야 되네.
0: 개보다는 좀 그래도 플러스 사이즈이시잖아요.
6: 그래도 막 인형 살찐 거 괜찮아요. 저기는 네. 내가 그때 사진 찍으러 가면 한 2주미를 개로고 찍는다고. 근데 오늘은 뭐 개로를 해도 개로를
0: 해도. 근데 저게 이 체형이 또 물속에 들어가시니까
6: 나이대로
0: 그래요. 엄청 날쓰세요.
6: 저도 엄청 잘 따는 아줌마예요.
0: 들어가면 보통 몇 시간씩 작업하세요?
6: 한 몇 시간은 하죠. 서너 시간씩. 그 생계에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직장 가듯이 우리 둘이 생각하고 다 우리 둘이 직장이다 생각하고
2: 그러니까 우리 촬영 끝나서 이제 자 갑시다 하는데 계속 돈 벌고 계셔.
0: 들어온 김에요.
6: 예.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0: 저희가 다른 걸 한번 먹어보러 갈까요?
6: 네.

0: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우리가 잡은 그렇죠. 전복과 뿔소라 그리고
0: 우리가 잡은 건 여기에서 한 요만큼 5분의 1?
1: 3분의 1? 네. 일단 먹어보고.
2: 성게 맛이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좋을 거예요.
3: 바다 한 상을 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0: 성게는 신선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3: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드시라니까 그래갑니다. 와.
2: 요새 이제철.
1: 완전 와. 이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3: 바다로 통째로 다 드시는 거야.
0: 맞아. 네.
1: 고소하고
0: 달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크리미하고
1: 약간 크림 크림 맛.
0: 와. 약간 우유 같은 맛도 있어.
2: 네. 더 다시 보고 이제 그다음에 전복도 말 한 번.
1: 전복. 전복을 일단은 그냥 한번.
3: 와. 기름장이
2: 뛰어. 자연산이잖아.
1: 와, 이렇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
2: 자연산이니까.
1: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0: 전복이.
1: 아, 씹을수록 더 맛있는데?
0: 입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너무 연해서.
1: 아니, 씹을수록 바다 냄새랑 이 단맛이 엄청나네요.
3: 네네. 아니,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 하나만 먹자, 그러면.
2: 네. 너무 맛있겠어요,
1: 이거. 네, 뿔소라.
3: 맛있다.
0: 근데 맨날 이렇게 드셔도 안 질리시죠?
3: 네, 안 질리죠.
1: 뿔소라 대박. 예. 너무 맛있다.
3: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바다 민달팽이 군소.
0: 군소.
1: 네. 군소.
3: 예.
1: 식감이. 달팽이에요?
3: 예.
0: 이건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나요?
3: 아니, 이거 진짜 많이 나요. 예.
2: 많이 났어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3: 근데 사람들은 뿔소라도 제주도에서만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여기도 많이 나요.
0: 야, 이거는.
3: 맛있어. 식감이 쫄깃해. 진짜 맛있어.
0: 야, 이거 탁 떠오른다, 이거.
3: 이건 아무 곳에 가서 드실 수 없는 것만 튀기지 있는 거.
1: 아니.
3: 네.
1: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바다 냄새가 난다. 전체적으로 향이 되게 바다 향이
0: 나. 이게 조금 더 어른의 맛이.
3: 우리는 이거 시골에서는 이거 제사상에 산적으로 다 올라.
1: 아, 이게?
3: 얘는
1: 뭐예요? 약간 국도 아니고.
3: 국찜.
0: 한번 끓이고 계시죠?
3: 국찜이라고.
1: 국찜?
3: 네.
2: 고동, 작은 거, 소라 말고 작은 거 있죠? 그거하고 벽에 딱 붙은 딱개비라고 또 있어요. 그거하고 넣고 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큰 일치는 주로 많이 해요.
3: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큰 행사 할 때 이런 거 이제.
0: 아, 그렇죠. 이 맛이야, 이 맛.
1: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약간 이거 향, 이거 방아향?
3: 방아향.
1: 그죠? 방아는 이쪽에만 많이 먹는 거잖아요.
3: 경상도에만 방아.
0: 근데 또 여기 방아라고 하면은 또 안 통해. 빠이 뿌리.
1: 이렇게 어려워. 처음 먹어봤어요.
0: 이게 정말로 경남의 향토의 맛이에요.
2: 예, 맞아요.
1: 와, 왜 이런 거를 서울에 안 주지?
3: 근데 이거를 방아잎 같은 데는 저 전라도 쪽이나 윗지방에는 안 드시잖아요. 향이 강해요.
0: 아, 이거 진짜
1: 안 먹어요.
0: 경남이야, 경남.
1: 이 맛은 경남 여기만 맛이야. 있는 거야.
3: 그럼 서울에 가서 이거 가게 하나 차릴까요? 드시라고.
0: 뭐 하시죠, 진짜.
1: 안 갈시대. 아, 아, 그러면 그 해녀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40년 정도.
1: 와, 40년?
2: 네. 뭐 하루 이틀 간 거는 그 앞전부터 나가고.
3: 둘 다 중학교 친구예요.
1: 중학교 친구?
3: 네.
1: 대박.
3: 어째 시집 오다 보니 또 여기 오고
1: 또 같이
3: 먼저 오가 있대요.
1: 아니, 니도 여기 왔나?
0: 그럼 어릴 때도 여기 바다 들어가서 놀고 그러셨어요?
3: 그렇죠. 어릴 때도 맨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 타고.
0: 그러면 바다가 좀 달라진 게 보여요? 옛날이랑 이렇게
3: 비교해보시면. 그렇죠. 많이 보이죠.
0: 어떻게 달라졌어요?
3: 우리 어릴 때는 보면 해초 같은 거라든지 고기 같은 거 물 밑에 들어가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보기가 힘들어.
1: 아니, 여기가 생계잖아요, 그죠?
3: 그렇죠. 예. 네.
2: 그래, 직장이라 나도 바다 갔다 오면 나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 나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오늘 가지 마라 해도 우리 직장이니까. 또 날이 좋으면.
3: 눈만 뜨면 바다 보면 네. 가고 싶어. 네. 들어가고 싶어.
1: 저, 아직도?
3: 예. 네.
1: 와.
2: 아, 뭐 돈이 뭐. 생기니까.
3: 그렇지.
2: 가고 싶지. 힘은 들어도.
1: 그렇지.
2: 갔다 오면 뭐 돈이 이제 생기고. 또 자식들한테 구애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가 터전이.
3: 좋은 직장, 정년퇴직도 없이. 네.

0: 그 싫은 말고 진짜
1: 말씀하니까
0: 좋다. 예, 예. 직장인 거네.
2: 그러면 여기는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3: 한 30명 정도.
2: 아, 진짜?
3: 네. 와.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80몇 살 되는 분들은 작년부터
2: 이제 힘드시니까.
0: 예, 예.
2: 아, 나이가 있으시죠.
0: 대부분들은 고향이 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2: 제주에서?
0: 제주에서 어릴 때 여기 나와 버리러 나와가지고 네. 20대 때 네. 좋은 아저씨들 만나가 결혼해가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2: 그 여기서?
0: 예, 예.
3: 그런 집에 많이 있어요.
2: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해녀들도 예, 예.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을 것 같아.
0: 예, 예, 있어요.
2: 있어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왜 잘 잡으신 분들은
0: 상군.
2: 그럼 그 다음은
0: 중군.
2: 아, 상급, 중군, 하군.
0: 하군.
2: 아,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0: 예, 예, 예. 우리는 상군.
2: 아, 당연히 뭐 여기 당연히 뭐 상군이시겠지.
4: 우리는 상군이시... 우리는 초짜.
0: 똥군.
4: 똥군.
0: 첫자리 여기서는 똥구.
5: 우리는 뭐 전복 똥구도 안 돼.
4: 아, 그래도 군자 돌림 넣어주시는 게 어디야.
2: 아, 그러네. 똥군이네, 그렇죠. 우리는. 아, 우리 똥군이 잡아온 거 좀 더 먹어.
4: 똥군은 그냥, 예, 형.
2: 이거 밥도 그냥. 저희 해주시는 거죠?
0: 네. 아, 이거 특색이 찰밥이구만. 찰밥으로.
2: 찰밥으로. 아,
0: 네.
3: 직접 손으로 다 지은 농사예요.
0: 네, 여기서 다 농사 지은 거. 많이 드세요.
5: 아, 이거 되게 신박한 맛이네.
4: 군소 이게 진짜.
0: 군소 이게 남자들 정력에도 좋다. 많이 다 드셔.
5: 와, 근데 이번에는 계속 바다 향기가 나. 아, 아, 너무 맛있어.
6: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기존 뮤지컬이랑은 조금 다르게 1인극입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이고 배우 한 명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 작품을 처음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0: 새로운 도파민 유니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CEO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여보세요. 지난 몇 달간 시장 조사하고 아이디어 짜내느라 아주 애들 썼습니다. 근데요,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처음 나한테 올 때부터 영 느낌이 안 오네. 이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됐어요? 됐다고. 톤온톤 진짜 몰라 김과장 원단 선택 못하는 너.
1: 작년 2025년 빔프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기획이 되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작가인 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소재를 찾아보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했던 징그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던 기억을 발전시켜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이게 뭐야? 머리가 새하얘졌어. 내 배 위에 이불 위에 있는 놈 처음 봤어. 이렇게 새까만 처음 봤어. 이렇게 가까이 코가 간지러워.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내 코를 만지는 그 그 더듬이. 그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놈을 빨리 잡아야 돼. 저놈 못 잡으면 난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먼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전 이걸 잡고 놈을 놓... 어디 설마 천장. 천둥에 비친 검은 광 때리는 솜털 같은 무언.
3: 패션 스타트업 CEO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어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야근을 한 뒤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빨리 자야 다음 날에 오전에 있는 미팅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해 요소가 결국에는 정우를 집에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0: 이 망할 놈의 벌레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놈이 제 집을 막 해집고 다닐 것만 생각하면 아 스트레스. 그래, 세스코를 부르자. 아주 한 번에 씨를 말려버리자. 저는 단숨에 세스코에 전화를 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 정우가 만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음악이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해서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묘사적인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발라드, 또 락 음악, 춤 음악 등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0: 침착해 김정우 한 번에 가자. 내 해병대 군번에다가 내가 파인다이닝 처음 가본 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우리 회사 우편 번호, 그리고 전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나중에 바꿔야겠다.

0: 뭐야? 뭐야 왜 이래? 도어락이 죽었어. 건전지가 나갔어. 어떻게?
1: 정우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만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미훈이라는 저 개인의 사람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물로서의 감정 변화도 있지만 그 그냥 배우로서 제 개인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물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과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가감없이 보여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자네 마누라는 이 키패드에 건전지를 뽑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열지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지? 나 봐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나? 이 자네가 가진 건전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9볼트짜리 사각형 배터리만이 키패드를 열 수 있다. 자네 나만 난 거

0: 자, 이 5방 중에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9V짜리 건전지를 챙긴다. 그러한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우리 집 우편함에 미리 구비를 해놓았다. 자, 우리 집이 501원 있게. 원, 투, 차차차, 투, 투.
1: 연주자로서 이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우와 함께 한 시간 이상 무대에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정우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정우와 소통을 할 때는 저도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 너무 더러워요. 이것도 아니야. 아이 다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3: 패션 스타트업 CEO이기 때문에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옷을 벗은 채로 그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패션에 관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으니까 헌옷 수거함도 뒤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이 버린 옷들 사이에서도 정말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구나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만의 그냥 어떤 기준일 수도 있다. 세상과는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옭아매던 완벽주의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도 이제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K뷰티팀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Beauty Item. 오.